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내가 이렇게 해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해요. 그냥 더는 바랄 수 없고 그냥 내 이 직업에 만족을 느껴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내줘요. 그러면 흠쩍해요. 옛날에는 물건이 많았어요. 전복도 막 4kg, 5kg 따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귀해요. 보물은 보물이죠, 바다가. 생활을 그거 유지하고 가는데 바다가 우리 터전이죠. 물건 하고 나면 재밌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2: 해리랑 부당분한
1: 아이고 이 성게미역국을 먹네. 성게미역국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에
3: 돈을 줘도 못 사.
1: 돈을 줘도 못 사.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제주말로 그 참갱이 잡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그 알배고 할 때입니다. 돌멩이 밑에가 많거든요. 그리고 돌멩이 밑에 있는 갱이가 참갱이가 저 갱이 중에서도 참갱이라고 있어요. 그런 갱이를 주로 잡고 있습니다.
1: There is great fun in catching crabs.
2: 하나 돌리면은 많이 나와놨어요 전에는. 요즘은 별로 안 나와놨어. 음식은 뭐 갱이장 뽑아가지고 그거 해서 콩잎도 싸 먹어요. 죽도 싸 먹고 튀김도 하는 사람 있고. 근데 전이 많이 튀김은 잘 안 하고 맞어. 옛날에는 그것이 큰 반찬이라서 그게.
1: The crabs they caught for 2 to 3 hours fill a bucket to the brim. You can tell that there is more than one type of crab based on the different colors.
3: 우도에선 너파리개라고 해 이거 보고 너파리개. 이거는 참개고에 근데 맛은 참개가 아무래도 맛있죠 맛이.
4: 색깔이랑
3: 덩어리가 틀리잖아요. 이거 얼룩배기고. 이게
4: 배도 요렇게 보기에도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맨.
2: 옛날에는 돈도 없고 뭐 돈 안 들여서 해 먹는 반찬이 이거라 싶죠 맛이.
3: 보릿고개 시절에 먹던 음식이라 이게.
5: 우린 배 잡고 물난 바가지 해채우시던.
2: 제철이 없어 이거는. 사시사철 계획에 나오는 거 이거.
1: The representative food using crabs is porridge. Water is added to the ground crabs, then strained to remove the shells.
2: 이것도 공짜로 막 몸만 움직이면 잡아올 수 있는 거니까.
1: After rice is added, it is simmered until it becomes porridge.
2: 사람들이 잘 사니까 뭐 마트에 가서 좋은 것도 사다 먹고 즐기는 사람은 즐겨도 가끔씩 먹지 막 즐기지는 않습니다.
1: 이거
2: 하면 뼈에 좋대네 맛이게 뼈에. 예전 할머니들 말이에 뼈에 좋대.
3: (목소리)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안 짜면은 구려서 못 먹어, 썩어서 못 먹어. 짜야.
2: 어릴 때는 이것이 주로 콩잎에도 싸 먹고 젓갈 담아 가지고. 큰 반찬으로 먹었다.
5: 할머니들이랑 고추잎, 호박잎, 깻잎 놓고 쪽국 놓고 해 집 그거를 그 지적 먹는 것이 집장이라고 해.
1: This salted crab soup contains crabs, an assortment of vegetables, and flour or buckwheat flour. It's easy to make and filling. The soup is a go-to for Henyo before diving.

0: The sand flat is another treasure trove for Haenyeo. In July and August, harvesting top shells is prohibited. So the Haenyeo go to the sand flat to find other ingredients to put on their tables. Clam sujebi is hand-pulled dough in a refreshing clam broth.
1: 조개가 엄청 하얗게 들어가고 전구지도 많이 넣고 딴 거 넣으면은 저 지저분해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전구지 섞어 넣으면은.
0: Clam and chives are mixed into a flour batter, then pan-fried until golden brown.
2: Manul, 비린내를 조금 제거하려면 소주도 조금 넣어야 되고, 식초, 소금이랑 이것에 맞게 어느 정도 알맞게만 넣으면 되는 거야. 손이 짐작이니까 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고춧가루. 금방 먹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상추 쌈해 먹어도 되고 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 됐어요 금방 먹는 거.
0: Mix uncooked clam meat in a spicy sauce to make salted clams. These clam dishes will restore your appetite in this muggy heat. There's one dish that cannot be left out here.
2: 콩나물 넣고 푹 끓여가지고 마늘 넣고 고추 좀 넣고 해가지고 끓여서 푹 끓여 있다. 그래서 냉장고에 여름이 나 그렇게 둘이 가면 다 한 사람 가버려도 몰라.
0: Cold clam soup with bean sprouts is made with clams that Haenyeo referred to as medicinal clam. You keep it in the fridge until it is cold and eat it to battle the heat.
3: 조개죽도 맞춰. 조개죽이 잘도 맞춰.
2: 배지근하다. 응, 배지근해, 그냥.
3: 죽도 맞췄다.
2: 아유,
3: 다 맞춰.
2: 옛날 음식이 옛날 음식이라 요새 베라벨거 다 놔도 이 맛 안 나와. 요새 막 조태내역 만나는 것만 놨자라도 난 그 비교사장 못 먹고 죽들은 왕 먹어도 좋아. 이거 고통건 이거 맛있어 이치로 영 이거 통차에 치로 영 놓아 그네.
3: 밥도 못 먹어도 맛 좋고.
2: 야 예. 이거 죽에 놓아 먹으나 이거 더 별미야.
0: In the humid summer, clam dishes restore energy for Haenyeo to refresh their tired bodies and minds. Recognized for its historical value, Jeju's Haenyeo culture was inscribed i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16.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fe of Haenyeo in detail, we visited Jeju Haenyeo Museum.
4: 과거에 제주 해녀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물질을 했었어요.
5: 네, 그러다가, 얼마나 추웠을까요?
4: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에 들어오면서 네. 이제 물소종이를 입게 되죠. 어떤 유교적 사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1970년대 네. 일본으로부터 이제 고무 옷이 들어오죠.
5: 아, 네, 네.
4: 한일 그 외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물소종이 입을 때는 너무 추워서 작업의 시간이 요만큼이었는데 네. 고무 옷을 입게 되면서
5: 오래 물속에 오래 있었던 거죠.
4: 그러면 그러다가 또 부작용이 또 하나 생겨요. 두통.
5: 아, 두통.
4: 안압. 아. 물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통이 생기고 그러면서
5: 해녀들의 밥상의 대표적인 저기 모습인데요. 그 양푼이에다가 밥을 넣고 온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먹었던 게 저도 형제들이 많아서 네. 개인 밥 공기가 아니라 양푼이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거 네. 보니까
4: 제주도의 이제 조량 정신을 이제 정확히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네. 제주도가 워낙 화산섬이다 보니까 네. 이제 토질이 굉장히 이제 척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굉장히 귀했고.
5: 귀했죠.
4: 그래서 밥을 하면은, 온 식구가 이제 모여서 먹는데, 가운데 밥을 놓는데,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네. 아빠 눈치도 봐야
5: 맞아요.
4: 되고,
5: 오빠 형제,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많이 먹으면 머리
4: 그렇죠.
5: 쥐어박히고.
4: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5: 네, 맞아요.
4: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 제주도의 어떤 생활 양식을 이제 네, 보여주는 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5: 그래서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보리밥만 하얗게 먹으면 배만 뽕꾸랑 있죠.
4: 네, 그렇죠.
5: 이런 말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렇게 먹었는데, 네. 옆에 식구들이 눈치가 보여서, 밑으로 이제 구멍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5: 예, 겉으로는
4: 그냥
5: 많아 보이고
4: 해서
5: 밑으로 이렇게
4: 그런 추억들이 좀 있습니다.
5: 네네 이게 가슴 아픈 추억이지만 되게 웃기면서 네, 가슴 아픈 그렇죠. 추억이네요. 네.
0: Gosanli Village, located at the westernmost part of Jeju-do Island. At Tagunepogu Port, the gateway to the ocean, the Gosanli Village Haenyeo dive into the deep sea. The summer heat is just as unbearable as the cold of winter. Inside the rubber suit, it is no different from a steamer.
6: 저는 그냥 물질이 너무 좋아 맛이 바다에 가면 시원해요. 바다에 가면 기분 좋겠다. 그런 게만은 저 물질로 나는 출세했다고 봐서 저기 우리 친구들 하다가 다 그만뒀으다. 다 더 그만두시니 나는 끝까지 이걸 해주게.
0: The waters off of Jagido Island are where Sangun-level Haenyeo thrive, diving as deep as 10 meters underwater. Haenyeo Jang Jun-deok still boasts her skill at 55 years.
6: 홀에 4시간 더 못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막 5시간까지 막 무한정했는데 지금은 몸생각 그냥 딱 4시간 더 못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마을마다 틀릴까 보다만 계속 수협에서 그렇게 이제 계장님들한테 막 교육을 시켜야 4시간 더 물질을 시키지 말라 말라 그러시고 전 바다에 가면 예 아무 생각 없이 물건에만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바다에 가면 즐거웠고 그런 기쁨에 살았죠. 무슨 집에서 무슨 기쁨이 싶고 웃을 일이십니까? 바다에 가야 웃을 일도 있고 돈 벌고 우리는 바다에 질러 좋아.
0: Today's target is blue abalone, but it is not an easy catch.
6: 어분자기는 또 아무나 못 잡아요. 좀 젊은 사람들 잡는 사람이 잡지 잘 안 보여요. 그 돌 속에 있을 때는. 그리고 우리 나갔던 경우에 어떤 데 눈을 두니까 그냥 업은 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도 다 봐요. 일단은 야이는 팽개는 안 붙어요. 무조건 이런 구멍 속으로 그런 데만 살거든 얘가. 손 안 가는 데 가면 한 번에 막 어떤 데는 한 주먹 쓸 때 와. 그럴 때 진짜 기분 좁니다.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오염되니까 그 착에섬 앞에만 우리가 한 5년 전에 종자를 거기 투입을 시켰어요. 마음서 아프지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냥 우리만 건강이라는 거 제주도가 다 전체적으로 건데 그나마 우리 착에도는 그냥 아까 이 오분자기 잡은 데는 청정 지역이라 물건이 많은 폭이에요. 전북 같은 건 큰 돌로에도 탁 붙었는데 얘는 자기가 딱 막는 구멍에 가서 살아요. 그냥 눈 오던 사람도 못 잡고 오늘은 잡아놨는데 잡으니까 막 힘들더라고. 이 없어서. 이것이 돈이 되니까 팔면은 이거 키로 오분자기가 8만 원이나 돈 되니까 팔지 마시게. 팔지만은 또 요새는 또 형편이 나아지니까 옛날에는 진짜 하나도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먹기도 합니다. 오분자기로 소라 젖담고 오늘은 메뉴가 오분자기 전복 죽쓰고. 오분자기 막 맨날 먹어집니까? 어떤 거당 좀 옛날 속담이 뭐 사또 덕분에 나팔 분들한테 손님 올 때 이제 같이 끓여 먹는 거지. 또 한 번 또 바다에 가서 또 생각 없이 저 물에 다닐 때 잡아올 땐 또 한 번씩 먹고. 요새는 먹쟁이도 어서 못 먹어. 달 야이가 가루같이 조사 놓으면은 저 쌀하고 같이 혼합이 돼요. 그러면 쌀에가 물들어야 이 물이. 이 내장이 실상 이것이 중요한 거. 쌀에다가 이렇게 비웁니다. 그래가지고 기름하고 잘 재서면 불에 가면은 먼저 익어보면은

0: 오리지널이나 오리지널이나 살찌면 영업이나 전 먹고 살찐 때 이제 이 색깔 나오고 수컷이 많이 있을 경우 이 색깔 덜 나와. 이건 암컷이 많으니까 아까 까매잖아요 암컷이 색깔이 그래서 그런 거라.
1: The dark color of the blue abalone porridge is a telling sign of its rich scent of the sea.
0: 요즘에는 이제 양식 전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양식 전복 사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맛이 틀리더라고. 난 그래서 전 오분자기 잡아도 안 팔고 냉동실에 놨다. 1년에 한 번씩 젓갈 묻혀요. 추석 설에 같은데. 돌아 젓던데 소금 조금 들어가고 일단은 간장도 조금 넣어야 돼요. 물이 조금 있어야 맛있지. 너무 말르면 맛이 없어요. 마늘도 조금 넣고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야 되고 또 고춧가루 안 넣는 대신에 또 어떤 사람은 안 넣으면은 이 막 바다 냄새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소라 젓만 하면은 맛이 없어요. 오분자기 내장이 이 소라 젓에 같이 묻어야 맛있지. 소라 젓은 실상 맛덧입니다. 내장이 많이 들어가니까 까맣네. 이거 내장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1: Salted top shells with blue abalones is a balance between the sweet top shells and savory blue abalones.
0: 간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실고추에다가 마늘에다가 깨가루도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면 돼요. 이거는 잔치집에 가면은 새각식 겨자상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얻어 먹으려고. 딴 데 허령이도 안 오고 새각지 상 나올 때만 기다리는 거라. 이런 거 하나씩 얻어먹지. 옛날에 막 흥이 났었다 우리 어린 때. 얘는 교제상을 때 먹지 안 먹습니다. 제사 때나 먹는 음식이고. 야 오분자기가 막 흔한 음식이 아니고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이라 잘 먹을 시간이 없어요.
1: Blue abalone skewers are seasoned with soy sauce. A table filled with precious blue abalone dishes is all set.
0: Mmm, 나가 행복한 밥상 받아본 거 답시다.

0: Let's go! Simply K-Pop!
1: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2: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쉐딩.
3: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1: With the Melon's Hunters.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Let's go! Simply K-Pop!
1: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2: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쉐딩.
3: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1: With the Melon's Hunters,
4: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y'all? I'm your Simply K-Pop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관객 호응이 아주 유독 더
0: 듬직하네요.
1: 네, 활발합니다, 오늘.
0: But, 원진, we have a problem.
1: 아, 뭐죠?
0: I hear some dangerous hunters have infiltrated Simply K-pop today.
1: 에?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게 대체 누구죠?
0: Who else? Huh? It's us. 아, Can't 우리? you tell by the outfits?
1: 아, 어쩐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입혀주신 거였군요. 근데 우리가 대체 뭘 사냥하는 거죠?
0: Obviously. Uh-huh. The fans' hearts.
1: 아하. 아, 오늘 라인업 봤어요? 다들 너무 눈부셔가지고 정신이 아주 쏙 빠질걸요.
0: Ah, so they're here to help us out as well mm-hmm. to capture the fans' hearts too.
1: 맞습니다.
0: All right, can we get excited for today's show then?
1: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제대로 저격할 아티스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Huh? Do you like sci-fi movies?
2: 아, 물론이죠. 특히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Mm. Really? How come?
2: 아니, 뭔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뭔가 눈앞에서 바로 약간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되게 짜릿하지 않나요?
1: Exactly. Uh-huh. That's what makes sci-fi movies so fun.
2: 맞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분들도 이 SF 영화처럼 약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대를 또 보여줄 분들입니다.
1: Mm-hmm, mm-hmm. Yes, three teams with three unique charms. Mont, One Pact, and Trans-Z.
2: 자,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게스트 또 바로 모셔봐야겠죠?
1: Back as a 20-member team, here comes the group with a truly overwhelming skill. Identity, welcome!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이치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을 꽉 채우고 계셔주시는데 이번 신곡 Kids Return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앨범 이치나 노보 앨범은 저희 아이덴티티 20인이 참여한 앨범으로 끝나지 않을 청춘의 패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진 앨범입니다.
0: 오케이.
4: 네, 저희 키즈 리턴은 소년들이 힘을 모아 돌아왔다는 뜻으로 20인의 타이틀곡인 만큼 저희 훨씬 웅장하고 멋있는 저희 아이덴티티만의 힙합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Alright, alright.
1: Well, we also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the view count is insane. It's already past 26 million.
0: Wow, wow, 좋습니다. 이 안무도 또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5: 네, 저희 이번 안무의 포인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은 듯한 untouchable, untouchable.
0: 에이, 에이.
1: 오케이, 오케이.
5: 이게 저희 안무의 포인트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좋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5: 좋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1: Alright.
0: Okay. 센터로 다들 나와주시고요.
1: 자, 그럼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1: 와우, 멋있습니다.
0: 안무가 굉장히 해피해가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2: That's right.
0: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our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3: Hi!
0: Hi there!
2: Hi.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안녕하세요, ID25 이지입니다.
2: 네.
3: 말레이시아.
2: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지입니다. Well, we heard you have something special you'd like to show to Identity today.
3: Yes, I prepared a dance cover of Kids Return.
0: Oh, really?
2: Oh,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Oh, let's go, let's go. Wow, wow. Wow, wow. Wow. 좋습니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4: So cool. So cool. I love it.
2: All right, Izzy, you ate that up. And we heard you also have lots of questions for Identity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Sure. What would you say is the highlight-ish of your hair and makeup looks today?
2: 네, oh. 오늘 각각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뭔가요?
5: 네, 일단 저의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약간 태양이 그을린 듯한 이 블러셔가 포인트고요. Oh. 머리는 이제 바람에 약간 흩날린 듯한 약간 휴양지에서 놀다가 약간 태양의 햇빛에 탄 그런 느낌의 컨셉이 저희 오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과 헤어의 컨셉입니다.
2: Okay, oh. So his concept for today is like a sun-kissed kind of blush and like a windy kind of like a hairdo. Yeah.
0: 확실히 청량감을 좀 더해주는 것 같죠?
2: 네.
0: 또 계실까요?
6: 저는 오늘 헤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0: 네.
6: 뭐 약간 까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2: 오, 평상시에 자주 내리시나요 앞머리를?
0: 원래는 네. 좀 덧머를 지향한 약간 그런
6: 덧머를
0: 좀 좋아하시는 아 막내분이라서
6: 평소에 귀여운 거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멋있는 거 하려고 한번 까봤습니다.
4: 멋있는데
0: 멋있어.
4: 멋있는데
0: 멤버들이 보기에 막내 오늘 어때요? 좀 멋있는 거 같아요?
4: 아, 멋있는데요?
7: 완전 멋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Okay, so because he's the 막내, like he always has that cute side to him. So today he focused on. Doing a manlier hairstyle by showing his forehea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특유의 매력 점과 꼬불꼬불한 헤어가 저의 포인트인데요. 제 평소에 귀여운 이미지와 맞게 오늘도 한번 귀여움을 더 극대화해서 꾸며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Okay.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뻗으니까 좀 귀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매력점 한번 자랑해주세요.
8: 좀
2: 네, 당겨주세요.
0: Close up, close,
2: close up.
0: up. Get closer.
2: Zoom in.
4: 잘생겼다, 잘생겼다.
0: 확실히 귀엽네요.
2: Very charming, very charming.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When getting your makeup done, what's the one thing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0: 오, 계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9: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9: 저희 키즈 리턴의 타이틀곡 분위기에 맞게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오, 쉐딩. 좋습니다.
2: Yes. So, to match the cool concept for Kids Return, he focused on shading, like the contour of his skin.
0: Oh.
2: Anyone else?
0: 또 계실까요?
10: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0: 저의 이제 여우처럼 살짝 위로 솟아있는 눈매를 살려주면서 약간 사납게 그리고 약간 저의 머리색처럼 눈썹도 붉게 약간 입술도 촉촉하게 마무리를 플럼퍼로 한번 해봤습니다.
2: Oh, nice.
0: 좋습니다.
2: So he went for a more fierce concept with a red hair and red eyebrows and like a fox-like eyeline that goes up. All right, one more?
11: 아, 제가 라스트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6: 동그랗고 커다란 눈이 매력이기 때문에 제 이 눈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방감 있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저 또한 이 매력점 찍어주는 게 살짝쿵의 포인트입니다. 예.
0: 아, 그렇다면 어떻게 성준님도 한번 매력점 자랑 한번 가볼까요?
6: 야. 그럼요, 그럼요.
0: 아, 좋습니다. 줌인 줌인 가볼게요. 오 예.
10: 귀엽다.
2: Very cute.
0: 귀엽다.
2: Very fresh and charming. All righ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3: Do each of you have a beauty routine you stick to, and which member is the most dedicated to the beauty care?
2: 네, 평소에 각자 꾸준히 하는 뷰티 관리법도 있나요?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관리에 진심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0: 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10: 이거 뽑아야 되는.
0: 약간. 어,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10: 저는,
0: 같아요.
10: 저는. 네. 그냥 저는. 제일 관리에 진심인 멤버는 희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희주가 숙소에서 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호. 이제 모델링 팩도 직접 만들어서 할 정도로 오호. 보시죠. 고운 피부와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 그래서 이제 희주 맨 얼굴보다 되게 팩한 얼굴을 더 많이 봐서 관리는 희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뭔가 뷰티는 청명이가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0: 어 확실히 피부 관리에 진심이셔서 그런지 오늘 광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9: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네.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저희 멤버들 수정할 때 부득이하게 직접 해줘야 될 때도 있어서 제가 수정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0: 오, 안 그래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청명 씨께서 이제 뷰티 브랜드 모델로 또 하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멤버들 수정 화장을 직접 해주신다고요?
7: 네, 수정 메이크업을 못 하고 어디 스케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럴 때 아, 그냥 제가 한 번씩 봐주고
0: 아,
7: 있습니다.
0: 아무래도 또 멤버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은 짧고 수정은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7: 네 맞습니다.
0: 그럴 때마다 이제 청명 씨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7: 가끔.
0: 아, 오 대박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요즘 좀 즐겨 하는 메이크업이 있나요? 청명 씨 좀 어떠세요?
7: 아, 저는 요즘 음악 방송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기 때문에 네? 그 옷에 맞춰서 색조 메이크업을 바꾸는 걸 좋아해서 네네. 오늘은 좀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0: 오, 약간 본인만의 꿀팁도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색에 뭐 어떤 색이 잘 어울린다든가 약간.
7: 아 저는 요즘 네? 조명 입체감을 좋아해서 네. 우펄 하이라이터로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호. 우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0: 오 좋습니다.
2: Alright, thank you for your answers, 청명.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Izzy.
3: Is there a hair color or hair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2: 네,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나 헤어스타일링 있나요?
6: 아, 네, 저 있습니다.
0: 어, 어떤 거죠?
9: 성지.
6: 저 완전 그 약간 연한 베이지 색깔의 베이비 갈색 그리고 완전 하얀 하얀색 그리고 오. 완전 검은 검정색 이렇게 오. 세 가지 헤어스타일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0: 어, 다 세계 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6: 감사합니다.
0: 언제가 꼭 시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실까요?
8: 네. 네, 저는 사실 데뷔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염색일 정도로 네. 염색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금발.
0: 오.
8: 네, 금발 염색 스타일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어, 네. 아까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밀어보았을 때 약간 추금이가 좀 귀여움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8: 지금? 사실 추금이는 네. 이제 섹시지만
0: 아 섹시
8: 도달하지 못할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으로 밀어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뭔가 되게 핑크 머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실까요?
9: 저는 약간 파란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오. 애쉬 블루 느낌의 약간 그레이 섞인 듯한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0: 오, 쿨톤이시죠?
9: 다 잘 어울립니다.
0: 저의 지금 저의 시야로 봤었을 때 옷도 파랗고 지금 뒤에 LED까지 파래가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9: 오,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2: Alright, Izzy, we heard you have one last special request for identity.
3: Yes, since there are so many members in Identity who are great at using facial expression, could you show us your best expression to the music?
11: 아, 네. 아이덴티티에는 표정을 잘 쓰는 멤버가 많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한 번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또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컨셉이 약간 팬분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11: Yes.
0: 그래가지고 이 팬분들 심쿵하게 만들 표정과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음악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11: 네.
0: 네,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력 발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0: 네. 네. 네, 됐습니다.
0: 좋습니다. 아, 바로 가보시도록 하죠. 뮤직 큐!

0: 원진, if you could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you choose?
1: 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는 텔레포테이션. 네, 순간이동. 이게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0: Yeah, that's a really good one. I think I'd want to have the power to read our fans' minds.
1: Oh.
0: Yes, that way I think I could put on an even better performance.
1: 하지만 너무 좋지만 오늘 무대는 그런 초능력 없어도 이 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0: Wow, really?
1: 네, 물론이죠.
0: Then let's go ahead and introduce them.
1: 좋습니다. 루네이트 그리고 50/50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원지, you know our hunt for our fans' hearts aren't over yet, right?
1: 아, 당연하죠. 아직도 이 팬심을 저격할 무대가 우리 두 무대나 또 남아 있다고요.
0: Oh, Now that's reassuring. We've been saving them for last, so they must have something special.
1: 그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0: I like the sound of that. The artists who will knock our fans off their feet. Please introduce them.
1: 네, 청량하게 돌아온 써머킨 부부걸과 K-pop 대표 혼성그룹 카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did you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on's Hunters?
1: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즐기셨나요?
0: Alright, alright. I'm so happy we got to show off the best of K-pop once again.
1: 네, 맞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 세계 모든 팬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Electrify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When did it all begin? The beginning of joy embedded in daily life, where steps of learning meet a bigger world and history coexists. The legend continues. Innovative technologies come together to unfold a new future, building a better tomorrow. A joy accessible to all. Always present in your daily life. JDC.
1: 내가 이렇게 해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해요. 그냥 더는 바랄 수 없고 그냥 내 이 직업에 만족을 느껴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내줘요. 그러면 훔쩍해요. 옛날에는 물건이 많았어요. 전복도 막 4kg, 5kg 따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귀해요. 보물은 보물이죠, 바다가. 생활을 그거 유지하고 가는데 바다가 우리 터전이죠. 물건 하고 나면 재밌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또 모여서 이렇게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그런 즐거움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테리만 보단구나. 갈치.
0: Walking in the footsteps of Haenyeo all around Jeju-do Island.
1: 아이고, 이 성게미역국을 먹네. 성게미역국은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
2: 돈을 줘도 못 사.
1: 돈을 줘도 못 사.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0: Haenyeo generously shared treasures they found in the ocean.
1: 아니, 재료들을 이렇게 아낌없이 그냥 놓으셨네. 해녀들이 만든 음식은 뭐 어디 가서 요리 강습을 받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우리 손수 그냥 장만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가는 대로 이제 저 등놈에서 엄마들 하는 것도 보고.
0: Let's dive into the story of Haenyeo's life and food.

0: Yungni Village is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Jeju-do Island. In summer, you find seasonal delicacies on the seashore.
1: 제주말로 그 참갱이 잡고 있습니다. 갱이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이 제일 그 알배고 지금 제일 저 터지터지를 할 때입니다. 돌멩이 밑에가 많거든요. 그리고 돌멩이 밑에 있는 갱이가 참갱이가 저 갱이 중에서도 참갱이라고 있어요. 그런 갱이를 주로 잡고 있습니다.
0: There is great fun in catching crabs.
2: 하나 돌리면은 많이 나와놨어요, 전에는. 아, 요즘은 별로 안 나와놨어. 음식은 뭐 갱이장 뽀사가지고 그거 해서 콩잎도 싸먹어요. 죽도 써먹고 튀김도 하는 사람 있고. 근데 전이 많이 튀김은 잘 안 하고 맞어. 옛날에는 그것이 큰 반찬이라서 사게.
0: The crabs they caught for 2 to 3 hours fill a bucket to the brim. You can tell that there is more than one type of crab based on the different colors.
3: 우도에선 너파리개라고 해, 이거 보고. 너파리개. 이거는 참개고에, 근데 맛은 참개가 아무래도 맛있지 좀 맛이.
4: 색깔이랑
3: 등어리가 틀리잖아요. 등어리고. 이거. 얼룩배기고. 이게
4: 배도 요렇게 보기에도 맛있게 보이지 않아요, 맨.
5: 옛날에는 돈도 없고 뭐 돈 안 들여서 해 먹는 반찬이 이거라 싶지 마신 게.
3: 보릿고개 시절에 먹던 음식이라 이게.
6: 우린 배 잡고 물난 바가지 해채우시던.
5: 제철이 없다 이거는. 사시사철 계획이 나오는 거. 이거.
0: The representative food using crabs is porridge. Water is added to the ground crabs, then strained to remove the shells.
5: 이것도 공짜로 막 몸만 움직이면 잡아올 수 있는 거니까.
0: After rice is added, it is simmered until it becomes porridge.
5: 사람들이 잘 사니까 뭐 마트에 가서 좋은 것도 사다 먹고 즐기는 사람은 즐겨도 가끔씩 먹지 막 즐기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면 그냥 뼈에 좋대네, 맛있게, 뼈에. 예전 할머니들 말이에요, 뼈가 좋대.
3: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안 짜면은 구려서 못 먹어, 썩어서 못 먹어, 짜야.
5: 어릴 때는 이것이 주로 콩잎에도 싸먹고 젓갈 담아가지고. 큰 반찬으로 먹었다.
3: 할머니들이랑 고추니, 호박니, 깻잎 놓고 쪽국 놓고 해. 그거를 그 지적 먹는 것이 집장이라고 해.
0: This salted crab soup contains crabs, an assortment of vegetables, and flour or buckwheat flour. It's easy to make and filling. The soup is a go-to for haenyeo before diving.

0: 옛날부터 많이 잡아당 먹었죠. 저 특히 요 갱이장 해가지고 옛날에 콩농사 많이 할 때는 요거하고 저 보리밥 해가지고 그 검질 멜 때 이거 보리밥 싸먹은 그다음에 맹물 된장 풀어가지고 훅 뜯다니 그게 반찬이나 나 쪽에.
1: 지금은 이건 별미니까요. 옛날에는 많이 먹었지만은 별미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2: During the tough times, grab dishes were a big part of life. Mulling over the taste of these dishes, they now remember hardships as beautiful memories. A huge sand flat is spread out on the coast of Gosongni village where Seongsan Iljulbong peak is visible. Famous for its clams, the Seongsan Clams Festival was held here for the first time this summer.
3: Well, 예전에 뭐 종달리에서 어렸을 때 잡아본 적은 있는데 이 축제 자체는 처음 와봤고 조개 잡은 것도 처음이고요.
4: 네, 물 빠지기 시작하니까 파면 펴수록 조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즐거워하고 저도 재밌고 조개 많이 파고 있어요.
2: When the tide is out, the sand flat reveals itself. The sand flat is another treasure trove for Haenyeo.
5: 우리 성산 조개는 모래 조개니까 맛있어 고소한 이 냄새가 좋아 이거 조개가 딴 데 조개하고 틀려가지고 물줄기를 타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맛도 있고 또 자라기도 많이 자라고 다른 데보다는 바다에 저 수경 써서 저기 가면은 이렇게 하면 그 하는 게 잘 보여. 수경을 써가지고 이 구멍을
6: 구멍 보면서 이렇게 파면은 한 40kg까지 파는 사람이 있어.
5: 새바람 불면은 살살 불면 나오고 뭐 마바람 갈바람 그런 거 불 땐도 아예 안 나오고 그래요. 이거 새바람 불어야 제일 구멍 잘 나오는 거 이거는 오늘 그 새바람 아이고 큰 거 두 개 아이고 쌍거리 올라왔죠.
2: In July and August, harvesting top shells is prohibited. So the Haenyeo go to the sand flat to find other ingredients to put on their tables. Clam sujebi is hand-pulled dough in a refreshing clam broth.
5: 조개가 엄청 하얗게 들어가고 전구지도 많이 넣고 딴 거 넣으면은 저 지저분해가지고 제일 맛있는 거 전구지 섞어 넣으면은
2: Clam and chives are mixed into a flour batter, then pan-fried until golden brown.
5: Manul, 비린내를 조금 제거하려면 소주도 조금 넣어야 되고 식초 소금이랑 이것에 맞게 어느 정도 알맞게만 넣으면 되는가? 손이 짐작이니까 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꼬치 깔아. 금방 먹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상추 쌈해 먹어도 되고. 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 됐어요? 금방 먹는 거는.
2: Mix uncooked clam meat in a spicy sauce to make salted clams. These clam dishes will restore your appetite in this muggy heat. There's one dish that cannot be left out here.
5: 콩나물 넣고 푹 끓여가지고 마늘 넣고 고추 좀 넣고 해가지고 끓여서 푹 끓여 있다. 그래서 냉장고에 여름이나 그렇게 둘이가 먹다 한 사람 가버려도 몰라.
2: Cold clam soup with bean sprouts is made with clams that Henyo referred to as medicinal clam. You keep it in the fridge until it is cold and eat it to battle the heat.
1: 조개죽도 맞춰. 조개죽이 잘도 맞춰.
5: 배죽 헌하다. 응, 배죽은 해, 그냥.
1: 죽도 맞췄다. 다 맞춰.
5: 옛날 음식이 옛날 음식이라 요새 베라빌 거 다 놔도 이 맛 안 나와. 요새 막 조태내역 만나는 것만 놨자라도 난 그 비교사정 못 먹고. 죽들은 왕 먹어도 좋아, 이거 고통 건. 이거 맛있어, 이치로. 형, 이거 통차 이치로 형 놓아그네.
1: 밥도 못 먹어도 맛 좋고.
5: 야, 이거 죽에 놓아 먹으나 이거 더 별미야.
2: In the humid summer, clam dishes restore energy for Henyo to refresh their tired bodies and minds. Recognized for its historical value, Jeju's Henyo culture was inscribed in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16.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the life of Henyo in detail, we visited Jeju Henyo Museum.
7: 과거에 제주 해녀들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물질을 했었어요.
8: 네, 그러다가, 얼마나 추웠을까요?
7: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에 들어오면서 네. 이제 물 소종이를 입게 되죠. 어떤 유교적 사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1970년대 네. 일본으로부터 이제 고무 옷이 들어오죠.
8: 아, 네, 네.
7: 한일 그 외교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수립이 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업의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물 소종이 입을 때는 너무 추워서 작업의 시간이 요만큼이었는데.
8: 네.
7: 고무 옷을 입게 되면서
8: 오래 물속에 있었던 거죠.
7: 그러면 그러다가 또 부작용이 또 하나 생겨요. 두통.
8: 아, 두통.
7: 안압.
8: 아.
7: 물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통이 생기고 그러면서.
8: 해녀들의 밥상의 대표적인 저기 모습인데요. 그 양푼이에다가 밥을 넣고 온 식구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먹었던 게, 저도 형제들이 많아서 네. 개인 밥 공기가 아니라 양푼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거 네. 보니까.
7: 제주도의 이제 조냥 정신을 이제 정확히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네. 제주도가 워낙 화산섬이다 보니까 네. 이제 토질이 굉장히 이제 척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굉장히 귀했고.
8: 귀했죠.
7: 그래서 밥을 하면은 온 식구가 이제 모여서 먹는데 가운데 밥을 놓는데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네. 아빠 눈치도 봐야
8: 맞아요.
7: 되고
8: 네, 오빠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많이 먹으면 머리
7: 그렇죠.
8: 쥐어 박히고
7: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8: 네, 맞아요.
7: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리 제주도의 어떤 생활 양식을 이제 네, 보여주는 네, 네, 그런 네. 거라고 볼 수
8: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보리밥만 하얗게 먹으면 배만 뽕꼬랑했죠.
7: 네, 그렇죠.
8: 이런 말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7: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저렇게 먹었는데 네. 옆에 식구들이 눈치가 보여서 밑으로 이제 구멍을 파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예,
8: 겉으로는
7: 그냥 그대로
8: 보이고 해서 밑으로 이렇게
7: 그런 추억들이 좀 있습니다.
8: 네, 네. 이게 가슴 아픈 추억이지만 되게 웃기면서 네, 가슴 그렇죠. 아픈 추억이네요. 네.
2: Gosanli Village, located at the westernmost part of Jeju-do Island. At Tagunepogu Port, the gateway to the ocean, the Gosanli Village Henyo dive into the deep sea. The summer heat is just as unbearable as the cold of winter. Inside the rubber suit, it is no different from a steamer.
1: 저는 그냥 물질이 너무 좋아 맛이 바다에 가면 시원해요.
9: 바다에 가면 그냥 좁디다. 그런 게 와는 저 물질로 나는 출세했다고 봐서 저기 우리 친구들 하다가 다 그만뒀으다. 다 더 그만두시니 나는 끝까지 이걸 해주게.
2: The waters off of Chagido Island are where sanggun level haenyeo thrive, diving as deep as 10 meters underwater. Haenyeo Jang Jun-deok still boasts her skill at 55 years.
9: 홀이 4시간 더 못하겠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 5시간까지 막 무한정이신데 지금은 몸생가 거의 딱 4시간 더 못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마을마다 틀릴 거보다만 계속 수협에서 그렇게 이제 계장님들한테 막 교육을 시켜야 4시간 더 물질을 시키지 말라 말라 그런 식으로. 전 바다에 가면 예, 아무 생각 없이 물건에만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바다에 가면 즐거웠고 그런 기쁨에 살았죠. 무슨 집에서 무슨 기쁨이 쉽고 웃을 일이십니까? 바다에 가야 웃을 일도 쉽고 돈 벌고 우리는 바다에 질러 좋아.
2: Today's target is blue abalone, but it is not an easy catch.
9: 노분자기는 또 아무나 못 잡아요. 좀 젊은 사람들 잡는 사람이 잡지 잘 안 보여요. 그 돌 속에 있을 때는. 우리 나 같은 경우에 어떤 때 눈을 두니까 그냥 어분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도 잡아요. 일단은 야에는 팽개는 안 붙어요. 무조건 이런 구멍 속에 그런 데만 살거든 얘가. 손 안 가는 데 가면 그냥 한 번에 막 어떤 데는 한 주먹 쓸 때 와. 그럴 때 진짜 기분 좁니다.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오염되니까 그 차기섬 앞에만 우리가 한 5년 전에 종자를 거기 투입을 시켰어요. 마음서 아프지만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만 건강이라는 거 제주도가 다 그 전체적으로 건데 그나마 우리 차기도는 그냥 아까 이 오분자기 잡은 데는 청정 지역이라 물건이 많은 폭이에요. 전북 같은 건 큰 돌로에도 탁 붙었는데 얘는 자기가 딱 막는 구멍에 가서 살아요. 그냥 눈 어두운 사람도 못 잡고 오늘은 잡아놨는데 잡으니까 막 힘들더라고. 이 없어서. 이것이 돈이 되니까 팔면은 이거 키로 오분자기가 8만 원이나 돈 되니까 팔지 마시게. 팔지만은 또 요새는 또 형편이 나아지니까 옛날에는 진짜 하나도 먹어보지를 못했는데 요즘에는 먹기도 합니다. 오분자기로 소라 젖담고 오늘은 메뉴가 오분자기 전복 죽수고. 오분자기 막 맨날 먹어집니까? 어떤 거당 좀 옛날 속담이 뭐 사또 덕분에 나팔분들도 손님을 대죠 같이 끓여 먹는 거지. 또 한 번 또 바다에 가서 또 생각 없이 저 물에 다닐 때 잡아올 땐 또 한 번씩 먹고 요새는 먹쟁이도 어서 못 먹어. 달 야이가 가루같이 조사 놓으면은 저 쌀하고 같이 혼합이 돼요. 그러면 쌀에가 물들어야 이 물이. 이 내장이 실상 이것이 중요한 거. 쌀에다가 이렇게 비웁니다. 그래가지고 기름하고 잘 재서면 불에 가면은 먼저 익어보면은

0: 오리지널이나 오리지널이나 살찌면 영업이나 전 먹고 살찐 때 이제 이 색깔 나오고 수컷이 많이 있을 경우 이 색깔 덜 나와. 이건 암컷이 많으니까 아까 까매잖아요 암컷이 색깔이 그래서 그런 거라.
1: The dark color of the blue abalone porridge is a telling sign of its rich scent of the sea.
0: 요즘에는 이제 양식 전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로 양식 전복 사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맛이 틀리더라고. 난 그래서 전 오분자기 잡아도 안 팔고 냉동실에 놨다. 1년에 한 번씩 젓갈 묻혀요. 추석 설에 같은데. 돌아 젓던데 소금 조금 들어가고 일단은 간장도 조금 넣어야 돼요. 물이 조금 있어야 맛있지. 너무 말르면 맛이 없어요. 마늘도 조금 넣고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야 되고 또 고춧가루 안 넣는 대신에 또 어떤 사람은 안 넣으면은 이 막 바다 냄새 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소라 젓만 하면은 맛이 없어요. 오분자기 내장이 이 소라 젓에 같이 묻어야 맛있지. 소라 젓은 실상 맛덧입니다. 내장이 많이 들어가니까 까맣네. 이거 내장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1: Salted top shells with blue abalones is a balance between the sweet top shells and savory blue abalones.
0: 간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실고추에다가 마늘에다가 깨가루에다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면 돼요. 이거는 잔치집에 가면은 새각시 교세상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얻어 먹으려고 딴데 허령이도 안 오고 새각시 상 나올 때만 기다리는 거라 이런 거 하나씩 얻어 먹지. 옛날에 막 흥해놨었다 우리 어린 때. 얘네는 교제상 할 때 먹지 안 먹습니다. 제사 때나 먹는 음식이고. 야 오분자기가 막 흔한 음식이 아니고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이라 잘 먹을 시간이어서. 예.
1: Blue abalone skewers are seasoned with soy sauce.

0: A table filled with precious blue abalone dishes is all set.
1: Mmm,맛있다. 나가 행복한 밥상 받아본 건 답시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안녕하세요.
3: 커리어 스포터즈 아시엠
4: 휘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포터즈 활동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긴장이 많이 되네요.
3: 저도 여기까지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같이 파이팅 해보자고요.
2: 파이팅!
3: 그나저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죠?
4: 짜잔! 외교부잖아요.
3: 맞아요. 우리가 이곳에 왜 왔냐? 우리가 오늘 만나러 뵌 분이 바로 여기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죠.
4: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 얼른 가보실까요?
5: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교부의 개발협력국장 이규호라고 합니다.
4: 바쁘실 텐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뵙게 된 이유는 사실 코리아즈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전보다 더

0: 열심히 코리아즈 채널에 올라온 컨텐츠들을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ODA 편을 보고 한국 ODA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들을 돕는 걸까 라는 호기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본국인 모로코에서도 직업훈련 교사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도 네, 들었는데요.
1: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해 연속 활동을 한국 정부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KODA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 딱 맞는 사람을 오늘 면담하게 됐네요. 희바님께서 왜 한국은 멀리 있는 나라를 도와줄까 했는데 생각해보시면 한국 전쟁 때 왜 멀리 있는 에티오피아, 멀리 있는 콜롬비아가 한국을 도와줬을까?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오늘 두 분이 갖고 계신 궁금증을 풀고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답변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개발협력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확히 개발협력이란 어떤 건가요?
2: 개발협력은 개발과 협력 두 단어를 합친 거죠. OD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시 재조합을 하면 Official Assistance for Development예요. Development 목적인 거고 Assistance는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1: 그럼 개발협력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저는 빈곤 퇴치라고 봅니다. SDG라고 하는 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도 No One Left Behind. 아무도 뒤처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빈곤 퇴치인 거고 결국은 ODA라는 거는 국제 글로벌 연대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있는 개개인들의 빈곤을 퇴치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1: 국장님 말씀 들으니 딱딱하게 느껴졌던 개발협력 단어가 좀 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게 하여튼간 개발협력이 이제 국가들이 공적 재원을 활용해서 좀 더 제도적인 발전 이루어질 수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0: 그런데 국장님,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2026년 한국 ODA 예산이 5조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 5조 원이요? 이렇게 한국의 큰 규모의 예산을 들어서까지 개발협력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 그의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 계속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글로벌 책임 강국, 유엔 안보리 비상이사국을 세 번째 수임한 나라고 G20, APEC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국가가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해야지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공재를 제공해야지 여러 국가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가 제 생각이에요. 원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의 공무원들이 역량을 갖추게면서 그 공무원들이 역량이 갖춰지면 배럴 팔러시를 만들 거 아니에요. 직업훈련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많은 모로코 젊은이들한테 기술을 알려주고 기술을 알려준 사람이 숙련 노동자가 돼서 모로코의 어떤 공장에 가면 배럴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고 그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이런 노력이 없이는 누구와 한국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큰 국정적 과제를 내세운 게 글로벌 책임 강국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글로벌 공공재를 생산하고 그 글로벌 공공재의 성과가 글로벌 연대를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연대라는 말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코로나 때 글로벌 연대가 없었으면 백신이라는 거를 생산해서 협력국에 나눠주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이런 의식이 없었으면 지금 아마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연대가 가장 우리하고 상관이 없게 느껴지지만 가장 우리의 실존 문제에 와닿는다.
0: 저는 국장님 말씀 중에 글로벌 리더, 책임 강국 이런 말이 귀에 쏙 들어갔거든요.
1: 네, 저도요. 그렇게 한국의 위상이 하루하루 높아지고 있는 거 저도 느껴지고 있는데 높아진 위상만큼 책임감도 다하겠다는 말이 좀 멋지게 들리네요.
2: 감사합니다.
0: 국장님, 그런데 개발협력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한국이 잘하고 있다 하는 개발협력 분야를 골라보자면

0: 이 직업훈련은 그 돈으로 하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선, 이게 바로 지속가능성이죠. 교육도 하지만 취업도 하게 되고 비즈니스 하게 되는 한 박자가 딱 맞는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는 외교관계를 더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거고, 그러한 외교관계는 저는 되게 지속가능하다고 봐요.
1: 네, 말씀 듣다 보니 한국 정부가 청년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청년으로서 반가운 소식으로 들리네요.
0: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향후 5년간에 무상원조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청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이 앞으로 ODA를 계속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2: 국장님, 수많은 사업과 현장들 중에 국장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0: 외교관으로서 경력을 개발협력에 집중하게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수단에 2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코이카가 하는 사업의 준공식을 제가 가게 됐어요. 개천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물을 거기서 이렇게 떠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 거기에 있는 주요 흡충, 기생충에 감염이 돼요. 그럼 배가 불러지고 복수가 차고 블로팅하는 그런 병들이 이제 만연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는 사업을 코이카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정화시설을 만들고 그 깨끗한 물을 펌핑으로 올려서 워터탱크를 만들어서 그 워터탱크도 연결해서 워터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을 근처에. 근데 이 워터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개도국에 가보면 물을 기르고 나르는 사람들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2: 남성?
0: 여성입니다.
2: 여성이에요?
0: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른 여성뿐만 아니라 여아 여성들도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되게 위험해요. 근데 워터포인트를 마을 근처에 만들어주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업에 갔더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저를 반겨주는 거예요. 히잡을 두른 여아들의 그 눈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망울 때문에 제가 개발협력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1: 당장의 성공보다 미래의 투자라는, 맞아요,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기억해 준다면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래를 위해 기초가 될 수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들이 커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갖게 되고 나중에 한수단 관계에 회복하는데 기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롱텀 인베스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한국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혹시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한국이 새로 공을 들이고 있는 개발협력 분야도 따로 있을까요?
0: 두 서포터즈 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개발협력 분야가 한국의 트렌드나 한국의 뭐 어떤 강점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나요? 한번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1: 아무래도 한국은 과학기술 공국이니까 아마 AI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요?
2: 오, 맞아요. 기술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일 것 같은데.
0: 맞아요.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소셜 벤처예요. 소셜 벤처라는 게 뭐냐면 그 젊은 창업자들이 뭐 여러 가지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그 기여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창출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좀 더 공익적인 데 관심을 갖는 거고, 소셜벤처는 좀 더 재무적인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들은 지속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개도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이 그 개도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만들면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고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개도국의 또 시장도 넓어지게 되고, 그거는 시장이 넓어진다면 경제성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있는 소셜벤처들을 하고 K-임팩트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여태까지 한국의 ODA는 되게 시공 중심의, 그리고 기자재 제공 중심의 ODA를 많이 했어요.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게 만약에 그 협력국 정부의 예산이 없으면 그건 언젠가 낡고 언젠가는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찾은 게 바로 소셜벤처 활용한 기술 중심의 ODA를 해야 된다. 그게 오늘날

0: 우리 현대 ODA의 미래라고 그래요. 원조는 아무래도 작아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해야지 그 개도국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빈곤 퇴치가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나중에 착한 소셜 벤처 기업에서 이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0: 맞아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하시는 두 분 같은 분들이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개발 협력은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똑똑해지지 않으면 배럴 팔라시가 안 나와요. 경제가 성장하려면 아이디어,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혁신적 아이디어는 교육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청년 개발 협력이 앞으로 미래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2: 기자님께서 생각하는 개발 협력이 미래까지 듣고 나니 오늘 제가 안고 온 궁금증이 모두 쏙 시원히 해결된 것 같아요.
0: 저야말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초심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코리아즈 서포터즈의 멋진 활약을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오늘 외교부 방문하고 나오니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요. 한국의 개발 협력에 대한 진심을 느껴져서 정말 좋았어요.
1: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코리아즈 서포터즈의 활동을 열심히 이어가겠습니다.
2: 코리아즈 시청자 여러분,
1: 감사합니다.
2: 안녕.
4: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다목말미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 문제는 이 다목말미잘이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이 물론 이 다목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호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

안녕하세요. 예술이론 텍스트를 재료로 삼아 교차적 글쓰기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팀 통조리입니다.

0: 저는 음악학을 공부한 김영비입니다.
1: 저는 한국예술학을 전공하고 연극학을 함께 공부한 이고은입니다.
2: 저는 미술이론을 전공하고 예술경영을 같이 공부한 윤세화이고요.
3: 저는 한국예술학을 전공하고 이제 미술이론을 부전공한 조연희입니다.
4: 그때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두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론과를 공부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제 글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걸로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게 되면 이걸 놓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세화랑 같이 이제 공연전시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세화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당연히 이 친구랑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세화한테 막 우다다다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세화가 저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가지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게 됐고, 팀으로 결성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또 바로 생각났던 사람이 이제 고은이었어요. 그래서 고은이 생각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은이랑은 이제 학부 때 같이 이제 학생 자치기구 인권위를 했었는데, 고은이라는 사람 자체가 물론 일도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하지만, 한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비폭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팀원들 간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잘 지도해주는 친구여서, 우리의 조직을 되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비랑은 이제 서로 이제 SNS로 소식을 보던 친구였는데, SNS상에서는 너무 약간 되게 글도 잘 쓰고 자기 할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바빠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너무 선뜻 함께 해주기로 하셔서 이제 넷이서 같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는 이제 4인 구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2: 제가 팀 통조림이라는 이름을 제안을 했었고, 보통 만화가들이나 작업하거나 글을 쓰는 분들이 마감에 쫓겼을 때 스스로를 감금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글을 촉박하게 쓰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뭔가 졸업을 앞두고 마감에 이제 시달리는 어떤 글 쓰는 삶이 이론과, 꼭 제가 전공한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이론과의 공통된 어떤 숙명 같은 게 아닐까라는, 그 마감을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팀 통조림이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넷이 이렇게 인원이 추려지게 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그 자신의 분야를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바깥의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남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안전한 공동체로 느꼈어요. 제가 충분하지 못한 어떤 역량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아직 끝까지 디벨롭하지 못한 생각들이나 더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지식적인 허영 없이 정말로 터놓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저희 팀은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리더를 두지 않고 모든 프로젝트에 있어서 모두가 N분의 1로 참여를 하고, 팀 리더가 하나 있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팀들보다는 좀 추진력이 덜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력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넷 나름의 규칙을 만들고 저희 넷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가장 공이 컸던 요소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4: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회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늦게 되더라면 막 11시, 12시에 시작하더라도 무조건 회의를 하게 되고, 어쨌든 결론에 이르기 위해 4명밖에 없지만 익명 투표를 해요. 그래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익명 투표를 하고, 막 6시부터 줌 켜가지고 4시간 동안 앉아서 글쓰기, 그리고 막 화면 꺼지면 어디 갔어 전화해가지고.
6: 각자가 감독관인 줄 알고 있지만 각자의 철창에 갇혀가지고 막 서로를 감시하는, 한 자기도 감옥에 갇혀있어 이런 느낌.
2: 아직 저희도 교차가 어떻게 가능할지는 지금도 실험 중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공통된 주제들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예술학과 미술이론의 어떤 교차하는 지점인 주제들, 그래서 뭐 기생이 없어라든지 근대 문화에 대한 어떤 글을 같이 리서치를 하고 텍스트를 쓰고 논지를 이제 토의를 해서 디벨롭을 시키고, 또 반대로 저 미술이론이면은 다른 전공인 음악학인 분하고 어떤 구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20세기 예술에 대한 지점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러한 식으로 공통된 주제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마 시도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4: 인물 자체가 되게 예술 종합적인 인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네 명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가 과 수업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탁과를 부전공을 하던지 탁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내가 전공하는 예술 외에 다른 예술들을 되게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에서 이미 다양한 교차 지점들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어쨌든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각자의 사유, 가지고 있는 사유에 더해진다. 그렇게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포괄하고 그걸 지시하기 위해 교차한다 혹은 교류를 한다라는 말을 저희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5: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들은 저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분야 혹은 카테고리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예술 문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키워드나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때 가지고 있는 방법론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똑같은 컴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악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 혹은 구성과 미술에서 사용되는 컴포지션의 개념이 너무 달라서 이거에 대해서 교차적인 논의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고 접근해왔던 모든 방식을 다 허물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차적 글쓰기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내용이나 지식이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보다도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 혹은 교수님들이 해왔던 연구 방법들 혹은 역사적 지식들, 이론들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걸 넘어서 더 다양하게 녹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교류이자 교차입니다.
1: 쉽고 간편한 예술 통조림 101 그리고 부제는 예술 취향 스타터 팩이라는 제목이 있는 이 책은 저희 이제 팀 통조림의 첫 정식 출간된 책이자 또한 작년에 첫 번째로 시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저희 네 명의 각자의 예술 베이스 그리고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예술을 알고 싶은 사람, 예술을 취미로 드리고 싶은 사람,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혹은 다른 장르에 관심은 있거나 혹은 아직은 정보가 없는데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 떠먹여주면 좋겠다 싶을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예술 사용설명서 혹은 감상설명서 등이라고 질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고 내가 이 질문에 답변을 원하는 섹션만 따로 골라서 읽으실 수 있고요. 통조림 원하는 거 골라 먹듯이. 뭐 예를 들자면 전시를 얘기를 하자면 전시 보러 가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될까? 그러면 전시 보러 갔을 땐 뭘 알아야 될까? 혹은 전시 즐기고 난 후엔 또 뭐를 알면 좋을까? 국악 공연도 마찬가지고 희곡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클래식 음악 공연 혹은 클래식 음악을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각 비슷한 구성 순서로 마련을 해두었으니 각 장르를 개별적으로 읽으실 때도 용이하고 손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즐거운 콘텐츠입니다.
2: 저희 안에서 웬만한 프로세스가 다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넷 중에 아무도 그 전에 정식으로 출판을 해본 사람은 인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찾아보고 피드백 주고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 과정을 거쳤어요. 네네. 어쨌든 저희도 자라오면서 공교육의 범위 안에서 예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분야가 아닌 것을 경험을 할 때의 어떤 낯설거나 불친절한 부분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궁금은 한데 물어보기는 조금 난감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뭔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만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런 궁금증들을 서로가 해소해보고 싶은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전문인이라든지 뭐 비전공자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듣고 경험하는 거는 모두가 하잖아요. 그리고 좀 체계화돼 있지 않더라도 각자가 느끼는 깊이가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그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같이 해보자라는 걸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주겠다라기보다 우리 같이 한번 재밌게 볼래? 재밌게 들어볼래?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저희가 또 책을 기획하면서 가장 큰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5: 저희가 이 책을 출판을 하고 저번 가을에 처음으로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영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넷 다 너무 만족했던 시간이었고 사람들에게 저희를 직접 알리고 저희 책을 펼쳐보면서 소개해드리고 하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완전 기획 처음부터 출판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너무 부딪혀가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아픈 손가락이자 애증의 결과물이기도 한데 그래도 끝까지 얘를 잘 끌고 나가면서 책임을 지면서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 프로젝트 때 적용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저희가 이제 101을 끝내고 그 다음 프로젝트를 이제 캔유캔을 했는데 캔유캔은 저희가 정말 해보고 싶은 기획을 다 넣어서 4구성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교류적 글쓰기, 이제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한유종 이론과 합격하기.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었는데 이거 4개의 기획이 다 저희가 놓치기에 아까운 기획들이어서 이 4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디벨롭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들을 요즘 나누고 있고 그래서 교류적 글쓰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디벨롭을 하면 좋을지 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소개해주고 싶은 공연 같은 거 아니면 글, 뭐 작품에 초대를 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걸 보고서 서로 어떻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지를 처음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약간 실습같이 했어요. 그래서 영비 친구는 저희를 가지고 합창을 했고 이제 고은 친구랑 같이 희곡 읽기? 연기라고 할 수 있는?
6: 배우 수업
4: 같은 걸 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결과물은 어쨌든 저희는 글로 하고자 하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Hey, Wonjin.
1: Huh? Do you like sci-fi movies?
2: 아, 물론이죠. 특히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Mm. Really? How come?
2: 아니, 뭔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뭔가 눈앞에서 바로 약간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되게 짜릿하지 않나요?
1: Exactly. Uh-huh. That's what makes sci-fi movies so fun.
2: 맞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분들도 이 SF 영화처럼 약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대를 또 보여줄 분들입니다.
1: Mm-hmm, mm-hmm. Yes, three teams with three unique charms. Mont, One Pact, and Trans-Z.
2: 자,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톱!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게스트 또 바로 모셔봐야겠죠?
1: Back as a 20-member team, here comes the group with a truly overwhelming skill. Identity, welcome!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이치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을 꽉 채우고 계셔주시는데 이번 신곡 Kids Return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앨범 이치나 노보 앨범은 저희 아이덴티티 20인이 참여한 앨범으로 끝나지 않을 청춘의 패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진 앨범입니다.
0: 오케이.
4: 네, 저희 키즈 리터는 소년들이 힘을 모아 돌아왔다는 뜻으로 20인의 타이틀곡인 만큼 저희 훨씬 웅장하고 멋있는 저희 아이덴티티만의 힙합 사운드를

0: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1: Alright, alright. Well, we also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the view count is insane. It's already past 26 million.
2: Wow, wow, 좋습니다. 이 안무도 또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3: 네, 저희 이번 안무의 포인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은 듯한 Untouchable, Untouchable.
1: 에이,
2: 에이.
1: 오케이, 오케이.
3: 이게 저희 안무의 포인트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 좋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3: 좋습니다.
2: 좋습니다. Let's go.
1: Alright.
2: Okay. 센터로 다들 나와주시고요.
1: 자, 그럼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1: 아우 멋있습니다.
0: 안무가 굉장히 힙해가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2: That's right.
0: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our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3: Hi.
0: Hi there.
2: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안녕하세요. ID25 이지입니다.
2: 네.
3: 말레이시아.
2: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지입니다. Well, we heard you have something special you'd like to show to Identity today.
3: Yes, I prepared a dance cover of Kids Return.
0: Oh, really?
2: Ooh,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hoa. Let's go, let's go. Wow, wow. Wow, wow. Wow. 좋습니다.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4: So cool. So cool. I love it.
2: All right, Izzy, you ate that up. And we heard you also have lots of questions for Identity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Sure. What would you say is the highlight-ish of your hair and makeup looks today?
2: 네, 오. 오늘 각각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뭔가요?
5: 네, 일단 저의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약간 태양이 그을린 듯한 이 블러셔가 포인트고요. 오. 머리는 이제 바람에 약간 흩날린 듯한 약간 휴양지에서 놀다가 약간 태양의 햇빛에 탄 그런 느낌의 컨셉이 저희 오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과 헤어의 컨셉입니다.
2: Okay, oh. So his concept for today is like a sun-kissed kind of blush and like a windy kind of like a hairdo. Yeah.
0: 확실히 청량감을 좀 더해주는 것 같죠?
2: 네.
0: 또 계실까요?
6: 저는 오늘 헤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0: 네.
6: 뭐 약간 까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2: 오, 평상시에 자주 내리시나요 앞머리를?
0: 원래는 네. 좀 덧머를 지향한 약간 그런
6: 덧머리를
0: 좀 좋아하시는 아 막내분이라서
6: 평소에 귀여운 거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멋있는 거 하려고 한번 까봤습니다.
4: 멋있는데
0: 멋있어.
4: 멋있는데
0: 멤버들이 보기에 막내 오늘 어때요? 좀 멋있는 거 같아요?
4: 아, 멋있는데요?
7: 완전 멋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오케이, so because he is the 막내, like he always has that cute side to him. So today he focused on. Doing a manlier hairstyle by showing his forehea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특유의 매력 점과 꾸불꾸불한 헤어가 저의 포인트인데요. 제 평소에 귀여운 이미지와 맞게 오늘도 한번 귀여움을 더 극대화해서 꾸며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뻗으니까 좀 귀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매력점 한번 자랑해주세요.
8: 좀
2: 네, 당겨주세요.
0: Close up, close,
2: close
0: up.
2: Get
0: closer. Zoom in.
4: 잘생겼다, 잘생겼다.
0: 확실히 귀엽네요.
2: Very charming, very charming.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When getting your makeup done, what's the one thing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0: 오, 계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9: 제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9: 저희 키즈 리턴의 타이틀곡 분위기에 맞게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오, 쉐딩 좋습니다.
2: Yes. So to match the cool concept for Kids Return, he focused on shading, like the contour of his skin.
0: Oh.
2: Anyone else?
0: 또 계실까요?
10: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0: 저의 이제 여우처럼 살짝 위로 솟아있는 눈매를 살려주면서 약간 사납게 그리고 약간 저의 머리색처럼 눈썹도 붉게 약간 입술도 촉촉하게 마무리를 플럼퍼로 한번 해봤습니다.
2: Nice. 좋습니다. So he went for a more fierce concept with the red hair and red eyebrows and like a fox-like eyeline that goes up. All right, one more.
11: 아, 제가 라스트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6: 동그랗고 커다란 눈이 매력이기 때문에 제 이 눈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방감 있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저 또한 이 매력점 찍어주는 게 살짝쿵의 포인트입니다. 예.
0: 어, 그렇다면 어떻게 성준님도 한번 매력점 자랑 한번 가볼까요?
6: 야. 그럼요, 그럼요.
0: 아, 좋습니다. 줌인 줌인 가볼게요. 오 예.
4: 귀엽다.
2: Very cute.
0: 귀엽다.
2: Very fresh and charming. All righ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3: Do each of you have a beauty routine you stick to, and which member is the most dedicated to the beauty care?
2: 네, 평소에 각자 꾸준히 하는 뷰티 관리법도 있나요?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관리에 진심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0: 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6: 이거 뽑아야 되는.
0: 약간. 어,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10: 저는,
0: 같아요.
10: 저는. 네. 그냥 저는. 제일 관리에 진심인 멤버는 희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희주가 숙소에서 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호. 이제 모델링 팩도 직접 만들어서 할 정도로 오호. 보시죠. 고운 피부와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 그래서 이제 희주 맨 얼굴보다 팩한 얼굴을 더 많이 봐서 관리는 희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뭔가 뷰티는 청명이가 1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0: 어 확실히 피부 관리에 진심이셔서 그런지 오늘 광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9: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네.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저희 멤버들 수정할 때 부득이하게 직접 해줘야 될 때도 있어서 제가 수정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0: 오, 안 그래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청명 씨께서 이제 뷰티 브랜드 모델로 또 하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멤버들 수정 화장을 직접 해주신다고요?
7: 네, 수정 메이크업을 못 하고 어디 스케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럴 때 아, 그냥 제가 한 번씩 봐주고
0: 아,
7: 있습니다.
0: 아무래도 또 멤버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은 짧고 수정은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7: 네 맞습니다.
0: 그럴 때마다 이제 청명 씨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7: 가끔.
0: 아, 오 대박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요즘 좀 즐겨 하는 메이크업이 있나요? 청명 씨 좀 어떠세요?
7: 아, 저는 요즘 음악 방송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기 때문에 네? 그 옷에 맞춰서 색조 메이크업을 바꾸는 걸 좋아해서 네네. 오늘은 좀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0: 오, 약간 본인만의 꿀팁도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색에 뭐 어떤 색이 잘 어울린다든가 약간.
7: 아 저는 요즘 네? 조명 입체감을 좋아해서 네. 워펄 하이라이터로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호. 워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0: 오, 좋습니다.
2: Alright, thank you for your answers, 청명.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Izzy.
3: Is there a hair color or hair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2: 네,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나 헤어스타일링 있나요?
6: 아, 네, 저 있습니다.
0: 어, 어떤 거죠?
9: 성지.
6: 저 완전 그 약간 연한 베이지 색깔의 베이비 갈색 그리고 완전 하얀 하얀색 그리고 오. 완전 검은 검정색 이렇게 오. 세 가지 헤어스타일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0: 어, 다 세계 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6: 감사합니다.
0: 언젠가 꼭 시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실까요?
11: 네, 네 저도 저는 사실 데뷔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염색일 정도로 네. 염색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금발.
0: 오.
11: 네, 금발 염색 스타일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어 네. 아까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밀어보았을 때 약간 추구미가 좀 귀여움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11: 사실 네. 추구미는 네. 이제 섹시지만
0: 아 섹시
11: 도달하지 못할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으로 밀어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뭔가 되게 핑크 머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11: 알겠다.
0: 나중에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실까요?
9: 저는 약간 파란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애쉬 블루 느낌의 약간 그레이 섞인 듯한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0: 오, 쿨톤이시죠?
9: 다 잘 어울립니다.
0: 저희 지금 저의 시야로 봤었을 때 옷도 파랗고 지금 뒤에 LED까지 파래가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9: 오,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2: Alright, Izzy, we heard you have one last special request for identity.
3: Yes, since there are so many members in identity who are great at using facial expression, could you show us your best expression to the music?
12: 아, 네. 아이덴티티에는 표정을 잘 쓰는 멤버가 많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한 번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또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컨셉이 약간 팬분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12: Yes.
0: 그래가지고 이 팬분들 심쿵하게 만들 표정과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음악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12: 네. 네,
0: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력 발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0: 네.
13: 네. 네,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바로 가보시도록 하죠. 뮤직 큐!

0: 원진, if you could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you choose?
1: 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는 텔레포테이션. 네, 순간이동. 이게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0: Yeah, it's a really good one. Mm-hmm. I think I'd want to have the power to read our fans' minds.
1: Oh.
0: Yes, that way I think I could put on an even better performance.
1: 하지만 너무 좋지만 오늘 무대는 그런 초능력 없어도 이 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0: Wow, really?
1: 네, 물론
0: Then let's go ahead and introduce them.
1: 좋습니다. 루네이트 그리고 피프티피프티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원지, you know our hunt for our fans' hearts aren't over yet, right?
1: 아, 당연하죠. 아직도 이 팬심을 저격할 무대가 우리 두 무대나 또 남아 있다고요.
0: Oh, Now that's reassuring. We've been saving them for last, so they must have something special.
1: 그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0: I like the sound of that. The artists who will knock our fans off their feet. Please introduce them.
1: 네, 청량하게 돌아온 써머킨 부부걸과 K-pop 대표 혼성그룹 카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did you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on's Hunters?
1: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즐기셨나요?
0: All right.
1: 좋습니다.
0: I'm so happy we got to show off the best of K-pop once again.
1: 네, 맞습니다. 함께해주신 전 세계 모든 팬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Electrifying K-pop Performances.
1: Bye.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주인공 누구? 나초 진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 근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가 바로 세팅이 돼 있네요, 이게.
1: 오늘이 시즌 2 네. 처음이잖아요.
0: 아! 아, 또 이렇게 시즌 2를 또 맞이하게 됐네요. 또 여러분들 덕분에. 아. 아니 이게 짤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전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번에는 어떤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여행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와 여행을 같이 할 또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또 자 우리 나와주세요. 아 건범 씨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이따 언니 오빠들
2: 잤더나요? 오늘 잘 지냈어요?
0: 잘 지냈어?
2: 저 이제 브랜드들 런칭하고 바쁘게 보냈어요.
0: 아 근데 감독님 그러면 저희 이렇게 일찍 부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출연자가 저희 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3: 여러분 두 분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오늘 특별히.
0: 아 저희한테요? 오
2: 너무 좋은데요?
3: 오늘의 선물의 제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0: 네
3: 하늘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0: 하늘을 어떻게 줘요?
2: 뭔가 스카이 다이빙 시키는 거 아니야?
0: 스카이 다이빙?
2: 하늘에서 막 밑으로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좀 몸 불안해 맨날. 나한테 맨날 가보시면 알 거예요 하면서 갔는데 산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이러니까. 아 근데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선물을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하늘을 받으러. 저희 둘이라도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할까요?
2: 네.
0: 하여 오랜만에 우리 한번 하자.
2: 네.
0: 넘어온 김에 천국일주 갑시다.

0: 깜짝이야.
1: 이거 3대가 더블 쌓아야 탈 수 있는 거래요.
0: 아, 진짜야?
1: 네.
0: 와, 근데 불이 진짜 세다.
1: 와. 너무 신기해요. 대박. 와.
0: 이거 그냥 해외, 그냥 이거 영상으로만 봤지, 이거를 실제로 볼 줄이야. 와, 이거 여기서 봐야 돼.
2: 탑승은 준비 되셨어요?
3: 네, 타세요.
0: 예.
2: 이쪽으로 오세요.
0: 예. 잡고. 와, 잠깐만, 불이 이렇게 가깝구나. 우와. 위에서 보니까 이거 CG 같아. 지금 우리가 위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1: 오빠 저 새보다 우리가 더 높이 있어요.
0: 그치?
1: 네.
0: 와, 그러네.
1: 야! 오, 너무 예뻐.
0: 와, 근데 진짜 감독님이 왜 선물이라고 하신지 알겠다.
1: 오, 이건 진짜 너무 큰 선물인데요.
0: 그러니까.
1: 와, 이건 최고의 선물. 와, 진짜 최고. 소원 빌어요, 오빠.
0: 소원 빌어야겠다.
1: 네, 소원 빌어요. 시즌 2 잘 되게 해주십시오.
0: 시즌 2 잘 되게 해주세요. 시즌 4, 5, 6, 7, 8, 9, 10까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와, 근데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이게?
1: 아, 이제 열기구를 타시고 이제 착륙하시면 네. 마지막에 세레모니를 해야 됩니다.
0: 세레모니를? 아,
1: 축복의 의미요.
0: 자, 축복, 네. 축복.
1: 축복의 의미.
0: 자, 하나, 둘, 와! 와! 자, 넘어온 김에 전국협조!
2: 준투!
0: 화이팅! 저희가 이제 좋은 기운을 받고 왔잖아요, 하늘에서.
2: 네.
0: 정말 좋은 선물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근데 솔직히 감독님 왜 이렇게 무서워하셨어요, 아까? 나 진짜 그렇게까지 무서워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진짜.
2: 한번 해줘요, 감독님.
0: 감독님 표정이 아까 어땠냐면 감독님,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맞잖아요. 그래서 보미가 계속 멘탈 나가니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넘어온 김에 전국 일주 시즌 2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2: 그쵸?
0: 오늘 여기 부여에 어울리는 분을 또 저희가 모셔봤어요.
2: 네.
0: 신이죠 거의. 요즘에 정말 핫한 분이고 아 오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지리 여신으로도 유명한 우리 이도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계선을 지워 같이 웃는 순간. 어, 근데 너무 예쁘신데.
3: 아싸, 감사합니다.
2: 어. 너무 예뻐요.
3: 어,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네. 이 지리를 전공하면서 역사와 지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0: 맞아요, 사이였거든요. 맞아요.
3: 그래서 그런 역사와 지리의 관계 그리고 네. 어, 제가 사실 오늘을 위해서 조금 역사 공부도 더 해왔습니다.
0: 와.
2: 멋있다, 역시.
0: 아, 근데 오늘 이도 씨 부여의 역사와 또 지리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기대됩니다.
0: 자, 그리고 또 다음 또 저희가 또 여행 메이트가 한 분이 더 계세요. 저로서는 이제 전국 일주의 그 비주얼을 담당을 할 수가 없어서 엄청난 또 아이돌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사이코스의 헌터 씨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2: 오, 진짜
0: 너무 잘생겼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 사이클스 후후후 파이팅 헌터로 옵니다.
0: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4: 어, 써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6년 정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할 줄 압니다.
0: 어,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4: 에이, 아닙니다.
0: 어, 근데 눈을 못 뜨겠어요,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제게, 아니, 이게 햇빛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4: 햇빛 때문에
0: 그런 거죠.
4: 네, 햇빛 때문에.
0: 예, 예. 아, 근데 풀네임, 혹시 풀네임이 있어요?
4: 풀네임이 밥 한 건 렛게 넘어.
2: 어. 네?
3: 밥 한 건 렛기 너무.
0: 어?
2: 어? 어? 태국말 나세요?
3: 아니요, 태국말은 못하지만.
0: 아니, 근데 이호 씨가 5개국어를 한대요. 5개국어를 하실 줄 안대요.
3: 아, 태국어는 할지 모르지만
0: 네.
3: 옆나라인, 이웃나라인 라오스어는 할 줄 압니다.
0: 와.
2: 대박.
0: 근데 이도 씨 여기가 이제 백제의 도시 부여잖아요.
3: 네.
0: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백제는 어떤 나라인가?
3: 백제의 시작은 네. 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한강?
3: 네. 기원전 18년쯤에 어. 온조가 이제 한성에 터를
0: 백제
3: 잡고
0: 백제 온조왕.
3: 네. 오.
0: 와, 리액션이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계속 바로 맞추고 싶다.
3: 아, 너무 좋아요.
0: 아, 역시 영 선생님.
3: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사찰이었고 어. 어, 백제의 수도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우리 보미 씨는 북한에서 어떤 역사를 좀 가지고 있어요?
2: 저는 고구려 역사를 주로 많이 배워요.
0: 그렇죠, 맞아, 맞아.
2: 그래서 저 백제 역사를 배웠을 때도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주몽이잖아요.
0: 네.
2: 주몽의 와이프 소선어가 어. 주몽이랑 이제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어. 가출해가지고 백제를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에?
3: 아.
0: 그게 혹시 맞는 오. 거예요?
2: 그게 맞는 말이에요?
5: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0: 아, 그래요?
5: 저한테.
0: 아, 근데 피디님 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저 이도님한테 듣고 싶어요. 저 피디님한테 듣고 싶지 않습니다.

0: 아저씨,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이게?
1: 지금 뒤에 보이시는 요 탑은 석탑이죠.
0: 석탑.
1: 네, 요거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어? 해서요.
0: 정림사지 5층 석탑, 이건 시험 문제 나오셨나요?
1: 어, 맞아요. 맞죠? 선생님으로.
0: 백제에 있는 거. 아니, 그 백제 부여.
1: 네네.
0: 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1: 사실 백제의 유물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돌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직까지 되게 보존이 잘 되고 있는 네, 그런 탑입니다.
0: 와,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 불에 그을린 흔적들이 있는데 이런 건 뭐예요?
1: 아, 어? 불에 그을린지 어떻게 아셨어요?
0: 어, 그냥 이게 까맣게 돼 있고 약간.
2: 아, 그러네요. 딱 살짝 까맣게 돼 있어요.
0: 불에 그을린 거 맞아요?
1: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보통 까만색이면 곰팡이 핀 건가? 그냥 누가 낙서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전쟁을 하고 함락시킬 때 네. 건축물이라든가 뭐 탑 등등을 불태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었다. 이런 역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돌은 불을 이기니까요. 그 흔적만 까맣게 남은 거고 석탑은 이렇게 멋있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0: 저 그럼 저희가 직접 좀 가까이 가서 한번 저희가 지켜볼까요?
1: 어, 그럴까요?
0: 네. 네. 자, 우리 또 시즌2 첫 화니까 네. 최대한 신명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3: 좋습니다.
0: 자, 넘어온 김에
4: 정우리 슈!

0: 누군가에게는 역사 속 한 장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전시, 지구촌 작가와 함께하는 기원 73 프로젝트를 다녀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전쟁은 수많은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그날의 이별은 끝나지 않은 현재로 남아있습니다. 통일부는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을 열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1: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4살 꼬마는 백발의 80 노인이 되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갓 결혼한 아내는 90일이어서도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은 이들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두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총성은 멈췄어도 한반도는 아직 전쟁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는 기억의 날이자 완전한 평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하는 다짐의 날입니다.
0: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을 향한 위로의 마음은 북녘을 마주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12개국, 73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특별 기획전인데요. 6.25 전쟁 참전군인이자 북에서 온 실향민, 그리고 이산가족이기도 한 이승택 작가. 그의 작품에는 전쟁이 남긴 상처와 삶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항상 마음속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분단 현실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자기 삶으로 체험하신 것들을 작업을 통해서 표현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90세가 훨씬 넘은 그런 연세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하시고 계세요.
0: 이건용 작가는 서로 다른 두 색으로 남과 북을 표현했습니다. 두 색이 하나로 어우러지듯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될 한반도를 향한 바람이 녹아있습니다. 차주만 작가는 철망 사이를 빠져나간 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자유와 희망을 상상하게 합니다. 양화선 작가의 소박한 집 한 채.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언젠가 다시 가족의 온기로 채워질 날을 기다리는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가족과의 이별은 언어와 이념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도 작품을 통해 평화를 향한 마음을 전했는데요.

0: 라는 독일 작가님이세요. 이 작가님도 문화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그런 분단을 그리고 통일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화면을 보면은 왼쪽은 북한 아파트, 오른쪽은 한국, 남한의 아파트를 상징적으로 그려놓으셨고, 이 놀이터는 분단되기 이전에 놀았던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한의 어린이, 북한의 어린이가 서로 함께 다시 예전처럼, 예전의 어린이들처럼 놀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염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1: 분단 이후 강제로 멈춰버린 시간과 기억. 이번 전시가 언어와 이념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2: Though unseen, an intense global competition over energy resources is already underway. Why is it more important than ever to invest in renewable energy? Find out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3: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탄소를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4: 없죠. 네.
3: 그렇다면 이 대안으로 요즘 신재생에너지,
4: 맞아요.
3: 뭐 신재생에너지 많이 말하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4: 그래서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번역하면 재생인데, 옛날에는 뭐 전력원이나 이런 걸로 쓰지 않던 애들을 새롭게 전력원으로 고민하게 된 애들을 신에너지로 분류했었고, 그게 네.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 수소 이런 애들이었는데 네. 정책에 이제 재생과 수소 에너지를 분리해서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재생은 자연 에서 에너지가 올 때 재생.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력, 뭐 태양열, 지열, 바이오까지 이런 정도를 재생이라고 하는데, 재생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이상 발전량 비중을 가져가게 네. 하자라는 정책적인 지향을 갖게 된 거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많이 댓글을 많이 달던 게 우리나라는 뭐 사계절이 어쩌고 태양빛이 별로 없고 바람도 없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일조량이 어떤가, 사계절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진 않거든요. 많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캘리포니아 같은 일조량을 갖진 않았지만, 그렇게 태양광을 많이 한다는 독일이나 아니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비중이 거의 뭐 20% 이제 거의 육박하게 되는데 17%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보다 일조량이 훨씬 나빠요. 그런데도 비중은 높잖아요. 24시간 중에 이렇게 적분해서 빵빵한 사각형으로 에너지를 얻는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그걸 3.6시간쯤 발전한다고 말해요. 얘를 이용률이라고 말하고 캐패시터 팩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24분의 3.6, 15%의 이용률을 가져요. 그러면 가령 사우디는 한 23%, 독일이 한 11, 12, 네덜란드 이런 데는 9%, 뭐 덴마크 이런 데는 더 나쁘죠. 그런데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비중이 2025년에 8.7%예요. 우리나라는 5.8%쯤 돼요.
3: 평균보다
4: 낮죠.
3: 좀 낮네요. 그러면 지금 종합해 보자면 그 태양광 에너지 발전의 효율은?
4: 이용률은?
3: 이용률은 평균 정도인데,
4: 자연에서 오는 이용률은
3: 그 지금 개발의 속도나 적용률은 평균보다 낮은 상태인 거죠?
4: 기술이 없진 않고
3: 네.
4: 다만 보급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찾으려면 누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3: 네.
4: 햇빛은 느리지 않고 네. 바람은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우디만큼 좋지 않잖아 라고 네. 말할 수 있잖아요.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영 못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용량으로 치면 많아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태양광의 보급 용량이 36기가와트 정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용량만으로는 세계 10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다른 에너지는 안 그렇겠냐는 거죠.
3: 네.
4: 이거를 1인당 얼마나 발전하느냐로 따져봐야 되겠죠. 1인당은 당연히 10위 안에 없죠. 근데 이제 미국이 아무리 화석연료 지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2위로 많이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1인당 발전량을 치면 미국은 10위 안에 있어요. 중국은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쓴다는 거죠.
3: 네.
4: 한국도 용량이 10위지만 1인당 발전량으로는 10위 안에 없어요. 그만큼 많이 쓰는 거죠.
5: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4: 네.
5: 저는 그 원인 중 하나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양과 산업의 구조, 여기서 좀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4: 우리는 제조업이 많아서 그렇게 못해. 태양광 풍력처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못하는 애들을 가져다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산업이 에너지 전환의 그 영역으로 넘어간 게 결국은 다 산업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에너지를 써서 상품을 만들었냐를 이제 따지기 시작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탄소세 네. 얘기하고 뭐 아리베, ESG 이런 얘기 다 나온 이유가 어떤 에너지로 우리가 탄소 중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제품을 만들 것이냐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산업이 잘 살려도 탄소 중립을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물론 태양광을 100% 못해요. 어떤 것도 하나의 전원이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다 하겠다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전 세계 에너지 믹스를 살펴보면 네덜란드조차도 태양광, 덴마크조차도 깔 수 있는 태양광을 최대한 깔고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애들을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이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늘 상정하고 보급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아서 보급을 충분히 전환을 충분히 속도 있게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6: 근데 이제 지금 뭐 에너지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해 그렇죠. 오다가 속도를 도저히 재생에너지로 따라잡을 수 없어서 다시 화석연료나 아니면 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논의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AI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텐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를 가는 것과 그리고 친환경이 아닌 어떤 에너지들을 그 수요에 맞게끔 맞추려고 하는 공급이 있을 것 같은데
4: 그런 전쟁들 때문에 화석연료에 대해서 덜 쓰려는 거가 유예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실제 데이터에서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 부분이 유예되진 않아요. 믹스가 중요하고 어떤 에너지건 재생이 늘어나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써야 되는 화석연료를 끊을 수는 없고 그래서 2025년에 신규 증가된 전력원을 살펴보면 그 신규 전력원의 발전원은 뭐였냐면 태양광 풍력이 99%. 결국은 이 정책 에너지 정책 기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고 열심히 깔고 속도 있게 깔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더 회복력이 좋은 거예요.
6: 이제 석탄 에너지를 장악했던 영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석유 에너지를 장악했던 미국이 패권을 장악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북한과 관계가 좀 열리면 말씀하셨던 히토류 있잖아요.
4: 네. 맞아요.
6: 평북 정주에서 난다라고 하는 히토류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와 바로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철도만 연결이 돼서 러시아와 연결이 된다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결되려고 하는 시베리아 힘2가 계속 가스관이 연결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균형을 잡으려면 재생에너지, 가스, SMR의 우라늄은 또 북한의 노총강산에 많거든요.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에너지를 장악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혹은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의 핵심은 남북관계에 있다, 아이러니하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5: 사실 에너지 믹스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에너지원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네.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오늘 에너지에 관해서 깊은 얘기 들어봤는데 각각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6: 아까 탄소 발자국 하셨을 때 아, 나 어저께 소고기 먹었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식생활이나 아니면 뭐 AI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좀 즉겨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좀 교착돼 있는데 결국에 우리 또 에너지 문제가 마지막에 활용정점은 남북협력이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또 오늘 간절히 하게 됐습니다.
4: 국력이 있어야 전쟁 억지력도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기술을 가져야 기술로서 뭔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외교도 더 원활하고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까 너네는 뭘 내놓을 것이냐 이런 협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기술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늘 눈여겨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우리가 평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화와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씩 꼽는다면
6: 뭐 이란이라던가 지금 아프리카라던가 중동 쪽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맞닥뜨리는 일상은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할까.
7: 그래서 평화를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더 그 전국적으로나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2: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the spot where warm spring wind lands first. Jeju-do, the island of wind.
1: 물질하는 사람은 바다에 가고 물질하는 당근, 유채, 족바, 할머니 노는 날 하늘도 없어.
0: Today's house is made with the nature of Jeju.
2: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0: The house built for a grandmother who had never had a day off in her life, having devoted all her time to supporting her children. This is the home of Ms. Moon Song-in, the best female diver of eastern Jeju with beautifully preserved nature.
3: We 건축적인 용어로는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반영을 할까. 이렇게 전통 가옥의 배치를 갖고 있는 안거리, 밖거리, 그거를 완벽하게 똑같이

0: 모사하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건축가들마다의 약간의 어떤 개념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이 가능한 것 같아요.
1: The task of fulfilling living conditions for four generations while keeping traits of the Jeju area intact was harder than expected. So the process of building the house wasn't easy.
2: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마당이라는 공간은 좀 즐길 수 있고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작업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1: According to the habits of the past years, even the same space has different uses.
3: 이 마당 때문에도 상당히 마음의 갈등이 생겼는데 우리 처음에는 이 마당이 전부 세면하고 그러니까 풀도 안 나서 풀맬 걱정도 없고 또 농사를 지으니까 밭에서 뭐 곡식을 해오면은 마당이 넓기도 편하네. 이걸 깔아가지고 늘었다가 저녁에는 걷어들이고 그런 농사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좋고 그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하수구를 만들면은 물이 잘 내려가고 좋고 물이 고이질 않아서 그리고 이 마당에 이런 잡풀이 나무 잎사귀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청소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나무들만 떨어 매일 낙엽 바르시 주섬적이요.
1: Befitting the island of wind, Jeju's grass and trees influence the living environment.
4: Oh, 이거 봐, 벗어난 건 죽은 거야 지금 이거. 이런 것만 나고 안 나 지금. 죽었어.
5: 아 근데 너무 불쌍해. 우리 뽑아주지도 못하고. 진짜 오래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사실은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살았어. 그치? 아니 이게 저희 집에 원래 있던 제일 큰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그 건축가님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여기는 꼭 살리자 이 나무는 집의 한 부분으로 그랬는데 제가 공사하다가 중간에 와보니까 잘려있는 거예요.
1: It was a huge loss to see how the tree, which had protected the family for so long, died while the house was built.
5: 근데 이 나무가 너무 커서 전기톱으로도 안 잘리고 도끼로도 안 되고 뭐 장비가 다 안 돼서 다 자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남아버렸어요.
1: Its roots were so deep that it's regrettable to see its traces.
6: 어디서부터?
1: The generational conflict regarding the house didn't stop there.
4: 이렇게 둘러가지고 지금 요거 보이지? 요 밑에 뱀 들어간다고 이렇게 공구리 쳤었어.
7: 이렇게 다쳤었지. 완전 이렇게 이렇게.
4: 어 맞아 맞아 기억난다.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5: 맞아,
4: 쳐가지고.
5: 이게 뭐지? 약간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예쁜 뭐 철 망사를 하던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깨달라고 했더니 깰 때도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4: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지 하면서 호통을 한번 치셨는데
1: Since each different generation drew a complete work, some communication to satisfy them all was more than necessary.
4: 근데 그 할아버지 감나무는 왜 자르신 거예요?
3: 아, 그 밑둥이 막 썩어가고 너무 아름드리 되고 잎사귀가 막 쳐져가고 하길래 이걸 잘라버리라. 이거 안 잘라버리면 안 되겠다. 우리 여기는 어찌 보면 토속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어찌 보면 뭐라고 그래 미신적인 것 같은 거.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죽어가면은 집안의 운도 그에 따를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
4: 그 자른 나무에서 다시 잎이 자랐잖아요. 조금 나무가.
3: 이거 내버리면은 큰 나무도 안 될 것이고 이건 오죽이 또죽이 될 것 같아요.
4: 불쌍하잖아, 여러분들.
3: 글쎄, 너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겠지만은 글쎄, 그 이도 전 감나무는 잘 잘라진 것 같아.
1: The building owner must feel wistful about the grandfather's decision to prioritize custom rather than interior design adding beauty.
4: 집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할아버지 생각이랑 아버지 생각이랑 저희 셋 생각이랑 다 다르잖아요. 아니,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좀 할아버지 좀 설득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 Mr. Park Man-sil also found his position in between his adamant father and son awkward.
6: 맞습니다. 난처 많이 했습니다. 전해봤자 되지도 않을 거. 그냥 넘어가자. 누구보다도 제 아버지는 부모님은 이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민수는 그걸 이해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알게 모르게 아버지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1: Since each individual's characteristics stand out so much, there was a great tug of war over encompassing all four generations.
4: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말씀을 잘 약하세요. 약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 이거 할아버지한테 꼭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한 100 정도 전달 드리면은 한 10 정도밖에 전달 못 하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간에 껴서 난처하신 건 알고 있는데, 예. 예. 뭐. 그렇죠.
8: 2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 네. The second floor is wholly an area for the building owners.
9: 와, 여기에 큰 창문이 있네요.
8: 네. 네. 설계할 때 이제 계단 층계 따라 달라지는 조망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여기를 큰 창을 내주셨고, 실제로 저희 집이 행원리에서 지대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에서도 바다가 보이지만 네. 여기서도 바다가 정말 잘 보이고, 제주는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그런 날씨를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10: 그리고 저는 계단의 방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좋은 뷰를 딱 보고 돌아서서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좁은 계단을 올라오다가 이런 멋진 창이 있는 계단이 딱 오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거실하고 계단 사이에 창고 공간도 생기고 네. 빨래 세탁기도 넣어놓고 네. 예, 그래서 구석구석 되게 잘 활용을 하신 것 같아요.
1: Halasan Mountain and Jeju Sea are in one place. The scenery of Jeju remains intact.
8: 아,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네. 저희 방과 2층 거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저희 2층 거실입니다.
9: 와.
4: 와. 와.
9: 아까 계단에서 올라올 때의 그 멋진 장면이 여기 올라오니까 훨씬 더 잘 보이네요.
8: 네.
10: 거의 이 집의 정점인 것 같아요. 네.
1: The grandfather-in-law, who sets much value on geomancy, refused to give up th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s a result, the work of nature offered by Jeju can be appreciated every day.
8: 사실 여기도 뷰가 가장 좋아서 그 소장님이 주신 여러 버전 중에는 방이 이쪽 편 바다를 바라보는 설계 버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독점하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뷰 쪽에는 바다가 보이는 쪽에는 되도록 공용 공간을 배치해 주세요 해서 1층도 화장실이 이쪽으로 오고 2층도 화장실이 이쪽으로 오고 이제 여기까지 바다가 보이는 곳은 대부분 공용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1: For Jeju's nature to be savored from every corner and space, all the small and large windows had wind roots built in to embrace Jeju's sunshine. You'll never be alone. I want
10: you for sure. Give me love. 그림의 한 풍경을 사계절이 계속 변화하는 걸 보여주고, 또 날씨 변화도 또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이 막 변화무쌍하게 보여지는 모습도 멋지고. 네.
1: Since it's an island with notably strong wind, the factors to consider when designing the second floor weren't that easy.
8: 사실은 저희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야외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9: 네.
8: 그런데 이제 건축가분이 제주 토박이다 보니까 바닷바람의 무서움을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여기는 저희가 몇 번이나 그래도 해보면 안 되나요? 했을 때 절대 안 쓰실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분이에요. 그랬을 때 아, 짓고 나니까 생각 쪽이 열렸을 때 바람길도 훨씬 잘 들고 개방감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좀 공기가 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고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1: 뭐 창문을 원하는 대로 바꾼다든가 없는 문을 필요에 의해서 새로 공간을 이렇게 뚫어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 집을 기억하면서 추억으로 이제 남기는 거겠죠.
0: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게스트룸으로 쓰거나 아니면 열었을 때 아이들이 거의 그냥 무대로 쓰고 있어요. 자기 무대로.
2: 하나 시작.
3: The great granddaughter's performance adds fun that can only be enjoyed in a four-generation household.
4: 저희 공연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 중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니 그쪽에서 밥 먹고 다시 올라오세요.
5: 네. 아, 나중에 저런 무슨 배우에 그 나오는 거나 해주시면 좋죠게.
6: 삶이 재미도 있고 이제는 뭐 안정됐고 괜찮아. 특히나 우리 손자들 보면은 더 아깝고.
3: The spot where the Jeju wind over waves and volcanic cones arrives at Haengwon House to stay.
7: 와.
8: 야, 여기가 데크인가 봐요.
1: 네. 아니, 이 집은 진짜로 이렇게 코너 코너를 돌 때마다 와 소리가 나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네.
3: An area of leisure where the rough wind of Jeju can take a short respite.
0: 제주도에서 의외로 바다랑 한라산이 같이 보이는 집이 좀 드물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날이 맑으면 한라산도 보이고 이쪽은 오름이 보이고 이쪽으로는 또 바다가 보여서 되게 좀 뷰가 귀하다라고 네. 가족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8: 와,
1: 지금 보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아요.
8: 그러게요. 제일 좋은 위치에서 제일 좋은 방향의 뷰들을 네. 다 갖고 있는
1: 4대가 모여 사는 집. 여기서는 단연코 제주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무암 네. 그게 이제 조경으로도 돼 있고 이쪽 벽체로도 돼 있고
0: 원래는 그 설계에 없었는데 저희가 집을 이제 짓는 동안에 옆집이 숙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차단해야 됐고 그래서 지붕이랑 같이 연결해서 그 집 안에서도 야외에 있는 듯한 그러니까 집 내부에서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8: 집 주변에 있는 돌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그게 쭉 이렇게 집 안까지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이게 약간 녹슬어서 좀 속상하시겠어요.
0: 네, 그 이것도 사실은 공사하고 너무 생각보다 일찍 녹슬었어요. 이렇게 빨리 했는데 그 시공해 주시는 분들이나 뭐 인부분들이 말씀하시기 여기는 이렇게 저희 육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바다랑 먼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아니 이 정도면 바닷바람을 바로 맞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빨리 녹기 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희도 포기했어요. 그냥
1: 네. 지어지는 집이 있는 곳의 자연환경을 잘 아는 분이 네. 지어주셔야
0: 네.
1: 예 정말 제대로 그게 지어지는 것 같아요.
3: They say a house changes along with time,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and the lifestyle of the people residing in it. Seeing how four generations live in Haengwon House, the passing of time seems to be slower here.
5: 이거 속과 아 이거죠. 너무 크다. 우린 우리만 있어서 더 좋아. 그 뒤 하면 막 복잡해.
6: 그걸 맞고 그게 복잡하고 그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모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0: 가계각신 홀리스틱이고.
1: Since four generations live in one house, their individual life areas are respected, but their common time is shared as a whole family. The dinner table filled with joyous talk and laughter is continued thanks to the will of the family.
2: 네, 원래는 진짜 원래 정말 작은 교자상에 그나마 나눠서 먹고 이랬는데 집 생기고 나서는 일부러 어머님이 식사 다 같이 하고 싶다고 크게 만드셔가지고
3: 만들어준 후석 고맙습니다.
4: 아유, 착하네. 아유, 다원아.
2: 할머니, 다원이가 이거 맛있대요.
5: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할아버지가 혀를 잡고 살았으니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이 공간이랑 이런 것들 지켜내고 더 잘 가고 싶고 아이랑 열심히 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0: 그게 네, 지켜볼게요. 네. 그 이상 뭐 크게 기대하지 말고 네. 그 현장을 주제에 나가면 좀 만족해.
6: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하지?
7: 자, 우리 이제 할머니 집 가자. 다원이도 일로 와. 그순세가 오니까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해줘. 똑똑똑.
3: 할머니 우리 왔어요.
8: 아이고 나들들 이리 와 이리 와.
1: While the distance leading to it is not even five steps long, the outside unit of the great grandmother is always a new one for the children.
8: 아니 이뻐라.
7: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한테 그 순세 이야기해달라고 그래.
3: 엄마 그 순세 보여줘.
7: 할머니 그 순세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아, 다원아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대. 일로 들어와 봐. 진짜 그 순세 이야기야.
8: 그 순세?
7: 어.
8: 알려줄게.
1: Stories of old times told by their great grandmother are more fun than any fairy tale. The children's chatter fills up the outside unit.
8: 우리 손주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크니까 아까워. 손주 오시면 아무도 안 댕기면 안 좋추게. 경하지만은 우리 동네 사람도 아이고 손주들 그 만실의 아들들 왔구나 경하여.
5: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이제 할머니 집에서 말썽도 많이 피우고 뭐 깨 같은 거 널어놓으면은 제가 거기다 물 뿌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많이 혼났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시감자 심어놓으면 그 닭 해가지고 갖고 오고 막 이런 집이었었는데 이제 어느새 이제 저희 애들이 여기서 뛰어노는 걸 보니까 할머니랑 같이 있는 거 보면은 좀 진짜 묘한 감동이 오긴 해요. 매운 고추?
1: Precious everyday occurrences that would have been missed had the house not been built. They will become memories which they can look back on later.
8: 엄마 말 잘 들어.
5: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배로 가는 목적으로만 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지낼 수도 있고 애들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할머니 집 여기 있고 저희 주방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무 가지고 건너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고기 가지고 여기로 건너가기도 되고 왔다 갔다 건너가기도 되고.
1: Hangwon House brought together scattered family members and made their lives more plentiful.
9: 집을 깨끗이 관리해야
0: 우리도 좋고 아들 내도 좋고
1: Thanks to the warm and cozy house, concerns about the aging parents and the children who will grow up to see busy days give away to a comfortable daily life filled with joy.
10: 일단 여기 통창에서 보면 바다를 보고 매일 바뀌는 바다의 모습, 바다의 표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앉아 있으면 뭐 다른 세상에 대한 다른 관심사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1: The belief that Hangwon House with Jeju's nature is firmly protecting my family.

0: 여기도 팥이 있구나. 여기도 팥이 아직도 있구나.
1: 뭐예요?
2: 팥이 있다고요?
0: 이게 팥입니다. 팥.
3: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at will happen if you believe in them.
0: 아무래도 그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성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4: 옛날 사람들이 제주도 집을 지을 때 기본이 성줄 내리지 않으면은 좀 찝찝해. 그래서 어머니도 그런 생각 먹었고 그래가지고 성줄을 내리면서 오늘날이 이러는데 아직까지 아무 일 없잖아요.
0: 그건 나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얼마 예상했냐 했더니 비용이 상상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4: 돈도 꽤 들었지. 스님한테 한 돈백 주고 또 재물 하는데도 한 돈백 들고 한 2-300 들어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
5: 근데 아버지가 공사비 2-300 없어가지고 막 가슴 졸이고 있을 텐데 할아버지한테 2-300만 원 더 내셨네요.
0: 왜냐하면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집이 편안하고 건강하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저축해서 돈을 다 꺼내서 드렸어요.
5: 저한테 좀 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돈 없다고 매번.
4: 근데 그것 때문에 편안했다고도 할 수는 없지. 근데 이것은 우리 마음이 그래. 마음이 편안해. 죄를 지내버리면 죄진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안정된 마음이 생겨요.
0: 아버지 말씀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갑니다.
3: Thanks to the grandfather's reasonable stubbornness, the trust in Hengwon House must have taken stronger roots. A warm house with four generations where young buds can play freely and breaks can be enjoyed within hectic lives. This is the house that embraced the family with Jeju's wondrous nature.
6: (3대냐) 4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대 한 대가 각각의 우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와 우주가 같이 만나서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더할 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잘 표현된, 건축적으로도 잘 표현된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금은 두 줄로 된 하마끼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해금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에 더 많이 관심이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막 마음껏 놀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들지 않은 삶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내려가는 어떤 의지. 그 안에 정말 인간의 그 아름다움과 어떤 삶의 그 의지들을 봤을 때그 설사 성공하지 못해도 그 과정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역사를 속에서 산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아주 오랫동안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 그 2차원적인 평면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입체 작업으로 간 거거든요. 제 에너지랑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랑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학교를 졸업하고, 좀더큰 프로페셔널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 해서 파리로 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작업하면서 사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아르바이트로 만화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만화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만화를 번역하면서 이 만화가 갖는 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만화, 글과 그림으로 내가 충분히 정말, 그리고 그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고, 나도 한번 쓰고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픽 노블의 강점은 다른 어떤 예술 매체에 비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그런 아주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언어가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영향을 끼쳤죠. 제가 22살, 만으로 22살에 프랑스에 갔어요.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저랑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기에는 처음인 거잖아요. 가서 한 17년을 살면서 문화적, 언어적, 뭐, 식생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고, 살고, 느끼면서 그리고 단어 한마디 모르고 갔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 오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시베리아의 딸김 알렉산드라를 했을 때, 알렉산드라의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김 알렉산드라 입장이 되는 것도 조금 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저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저의 시각을.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다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몇년 만에 한번 한국에 들어와도 뭐, 많이 오래 있으면 한 달이고. 그래서 항상 저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잘 알죠. 그래서 기다림을 했을 때도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또 이산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영광이고요.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기쁘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그한 해에 굉장히 많은 만화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상을 받음으로써, 묻힐 수 있는 작품이 다시 한번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작품 스타일이 국내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고 있는 그 작업이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구나. 어떤 그런 확인과 응원 그런 것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듣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분께서 사셨던 시대가 너무나 척박하고 일제강점기였는데 또 그분이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세대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고 작업을 하면서는 그 어떤 작업이든 사실은 고통과 외로움과 뭐 그런 것들이 없이 생산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았나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세월호를 만약에 작품으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필요해요. 당장 뭔가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몇 개월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너무 아파서 몸까지 막 저는 아프더라고요.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작품으로 하는 많은 창작자들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작품, 모든 작품은 어떤 일이 터지고 그대로 한게 아니라 곧바로 한게 아니라 정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려서 제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지만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라 제가 그걸 처음 알았을 때는 1993년도 여성 영화제 그 페스티벌에 가서 처음 알았고, 프랑스에서 살았을 때도 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그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통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저에게 이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으로 하는 거고, 그분들을 또 제가 만나고, 저는 국내에서 사실은 그 그래픽 노블 만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 예술 매체나 문화, 특히 문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아직까지 그러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약간 이게 같은 예술가로서 약간 차별 같은 거를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원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나와서 그걸 배경으로도 쓰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림을 그렸던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조각을 하고 공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물이나 붓 같은 거를 먹물을 그릇에 붓고 뭐 붓을 씻어서 담근다든지 뭐 종이에 묻힌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거든요. 독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느끼겠지만 그날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원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작가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그 상태가 이 선으로 붓으로 붓의 끝에서 종이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시를 했을 때
언화전이 그래서 중요한데 독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에 대해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절대 저는 개를 이제 강아지를 입양할 생각도 없었지만 애초에 강아지에 대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미 반려견이나 어떤 고양이나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차별성 있게 이런 작품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욕을 먹어도 어쩌면 저는 쫓겨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을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Climate change is changing even the landscape of the underwater ole. As the temperature of the ocean water rises, the fish living in tropical waters are entering Jeju Sea.
1: 예, 현재 제주 서귀포 주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대략 90% 정도가 아열대성이거나 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토종 물고기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10%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대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서귀포 앞바다에 정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물고기들은 제주 바다에 완전히 도착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pecies to settle here is the lionfish. It is not just one or two fish. They appear in large schools. The batfish, another tropical fish, has also been sighted frequently in Jeju Sea recently. At first, it was just a few individuals that appeared, but now they too move through the water in schools. The blue-striped angelfish has impressive blue stripes on its body.
1: 청줄돔도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열대성 물고기로 새끼 때는 온몸이 까맣고 지느러미와 머리 쪽이 노랗게 생겼는데 점차 자라면서 온몸에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0: This influx of tropical species into Jeju's waters is attributed to the rise in both air and sea temperatures since the 1990s. It is not just fish that have followed the warm currents northward. Previously dominated by soft corals, Jeju's waters are now slowly becoming home to hard, stony corals. Even the habitats of sea anemones are expanding little by little. Sometimes this change can be detrimental to the area's ecosystem.
2: 다목말미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 문제는 이 다목말미잘이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이 물론 이 다목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0: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어군락이 줄을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When everything around turns red, a mysterious cloudy garden reveals its magnificence. When the clouds vanish, a green lake comes into view. A serene lake where time seems to stand still. Can you believe that it's someone's private yard?
2: 뭐 심심할 새도 없어요. 이렇게 혼자 즐기다 보면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1: Living here in complete solitude is not lonely at all. The autumn colors become brighter and brighter. We invite you to a very special place located in a picturesque natural setting. The sound of a boat breaks silence in the morning. This puppy looks like it's very accustomed to this lifestyle. Who is this puppy? It is also taking a walk. Ding Sunyi is Che Hong's best friend. What is this beautiful place? This scenery was formed when the foot of the mountain became submerged in water after the Taecheong Dam was built. Che Hong and his dog live not far away from Puso Tamak. Excited to be at home, Deng Sunyi runs without looking back. But soon it sits down and waits for Che Hong. Che Hong's house is across the lake from Puso Tamak. He lives here with his 5-year-old dog.
2: Ah, 좋다. 가을이 왔구나. 은행나무잎이 완전히 물이 들었네. 아.
1: Trees around Che Hong's beautiful lakefront home have also changed color. It means he has more work to do these days.
2: 꽃이 피는데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향이. 네. 그래서 그 일명 또 화파나라고 해요. 화파나. 부부간에 이 향기를 맡으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파나라고 해요.
3: 이건 꽃이 언제 피요?
2: 이것은 여름에 핍니다. 네, 여름에. 꽃이 아주 예뻐요.
1: Branches need to be pruned so that flowers can bloom more beautifully. He never imagined he would ever do this.
2: 우연히 이제 이 땅을 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농사일이라든가 이런 정원 가꾸기 일을 시작한 거죠. 네.
3: 왜 갑자기 정원에 꽂히셨어요?
2: 아, 뭐 처음에는 이제 좋아서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막 규모도 커지고 일도 많고 힘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책임감 같은 거 막 예? 내가 또 뭘 완수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는 겁니다. 예.
1: Jaehong used to work at a court as a public official. He discovered this place by mere chance. Mesmerized by its beauty, he decided to buy land here and created his own garden. 6 years ago, he came to live here.
2: 가자. 이 땡순이.
1: 땡순이 is going to show us around the garden. The trail is filled with the scent of wild chrysanthemums.
2: 가자, 가자.
1: A walk on the flowery trail takes us to a pink mullee hill, which looks enchanting in the fall. Jaehong takes a break to enjoy the beautiful view. He can do it as much as he wants because it all belongs to him. 땡순이 is a lucky dog indeed.
3: 사시나 봐요.
2: 아, 집사람은 처음부터 요구를 별로 이렇게 삼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와요, 가끔. 예, 예. 대전에 집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고 이제 가끔 옵니다. 이제. 예.
3: 그럼 처음에 반대 많이 하셨겠네요.
2: 엄청 반대했죠. 예. 아, 최근까지 반대했어요. 아, 이제 보니까 자기도 이제 이걸 다 꾸며놓고 보니까 멋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지. 요즘은 미안해서도 못 오는 그런 것도 있죠.
1: Although he lives away from his family, loneliness feels like freedom to him, and even discomfort feels romantic.

0: This lakefront garden belongs exclusively to Chaehong. This time, he plays the Korean broad game of Pajuk. Meanwhile, Deng Sunyi dozes off. What is he doing alone?
1: 그냥 옛날에 썼던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 아, 복귀하시는
1: 거예요? 예.
2: 바둑을 원래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1: 뭐 잘은 못 두고 그냥 좋아합니다.
0: Living here alone, he is free to do whatever he wants.
2: 여기에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 그런 좀 계기를 가지신 게 있으세요?
1: 네. 아니, 경치가 좋잖아요, 이렇게. 아주, 아주 아름다운 경치.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힘들고, 여기서 계속 있으면서 경치 보고 맑은 공기 이렇게 마시면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주하게 된 거예요. 예.
2: 아까 이렇게 바둑 보시는 거 멀리서 보니까, 예. 말 그대로 시선이 따로 없는
1: 거. 아무튼 뭐, 이렇게 바둑 두고, 이렇게 혼자 즐기다 보면 진짜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0: He has found happiness in this place. A happy solitary life close to nature. Perhaps that's what paradise on earth means.

0: later in the afternoon. Jaehong goes somewhere. He leaves Deng Sunyi at home. Where is he going?
1: Aigo, 여기들 계셨네요.
2: 어떻게 오랜만에 오셔?
1: 아유, 예, 아이고.
2: 저 건너 물 건너 사니까요. 우리 집에다 우체통을 걸어놨는데 가끔 이렇게 오다가다 들려서 가져가니까 또 안 가져가면 내가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우편물 자주 찾아가야지 하도 안 가니까.
1: 군청에서 온 거네, 군청에서. 예.
3: 문화관광과에서.
1: 회장님들 가시죠 저기 우리 집이나 한번. 예, 오랜만에. 예? 네. 배 타고 한번 가서 뭐 계기라도 한번 고먹고 오시자고요. 예. 예. 예. 예.
0: He gets his mail and invites his neighbors to his place.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lake, Jaehong's home can only be reached by boat. To the villagers, this lake is special.
2: Pull 꺾어서 이렇게 쓰고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옆에 가면 쏙 들어가요. 한 번도 잡은 적은 없는데 곧 잡을 것처럼 마음이 들어서 가면 다 놓쳐요. 그래서 네. 그런 추억이 지금 아주 생생해요, 지금도.
0: When the Taecheong Dam was built in 1980, the village became submerged. Some of the locals lost their hometown, but instead they received a beautiful landscape called Puso Tamak.
1: 아이고 벌써 굽고 계시네. 아이고 네, 내가 구워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3: 아이, 상추를
1: 예.
3: 또 많이 쓰시네.
1: 예예.
3: 오늘 날씨도 봐도 뭐.
1: 아, 이 김치가 우리 회장님 사모님이 담근 김치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 끝내주는 김치입니다 이거. 예, 아이고.
0: The villagers always share with one another.
1: 한 정도 될 거예요. 우리 회장 사모님 선대면.
4: 파티하는 거요?
1: 예, 어서 오세요.
4: 오, 네. 아이고, 맛있겠네. 네. 아이고, 이런 게 최고야, 요새는.
1: 예.
4: 내가 제일 젊어 보여요?
1: 우리가.
4: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우리가 다 비슷해요. 네. 우리 회장님만 조금 연세가 네. 있고.
4: 네. 여기는 연식이 같죠. 네. 이렇게. 어, 아이고, 오늘 뭐. 자, 사장님. 자, 한입 하시오. 아이고. 아, 이렇게 먹게 되는 겨. 고기는.
1: 먹을 좀.
0: The neighbors are grateful to Jaehong.
2: 언제 먹어? 농장 사장께서 우리 주민을 가끔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오면 기분 좋게 한 잔 먹고 가요. 네.
4: 아, 우리 저 동네 이장님도 한입 하셔. 네? 아유. 이를 먹고 건강하셔.
2: 아이고 네. 맛있겠네.
0: The otherwise serene garden is full of visitors today. Deng Sunyi is the only one who feels lonesome now. The guests have left. It's just Jaehong and Deng Sunyi again. Where is he going again?
1: Ah, 밥 먹었으니까 이제 커피 한 잔 하러 가야죠. 예.
0: He has a special spot even for enjoying coffee. He gets on an all-terrain vehicle and heads to the highest area in his garden. He says it's the best viewing point in his garden.
1: 와, 단풍 예쁘게 들었네.
0: He makes coffee in a pretty cup that he has brought with him.

0: A cup of coffee enjoyed in this picturesque ambiance makes all the worries disappear.
1: 아, 제가 여기 일하다가 힘이 들 때 이제 잠깐 휴식하려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렇게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 좀 멍 때리다 보면 내가 신성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 이 무흥유 도원에서 멍 때리다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고 또 내려가서 또 일을 하다 또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0: The highlight of Chaehong's lakeside lifestyle is a boat ride.
1: 오늘 여기가 책 읽기에 딱 좋은 데라 여기서 좀 책 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조용하죠? 책 읽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장소.
0: The entire lakefront area is his private space for enjoying reading and music.
1: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직장 생활로 도해져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직장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적이도 있었는데 다시 지금 자연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결국 인간은 자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정말 행복합니다.
0: What can be more romantic for a man than enjoying autumn in the middle of a lak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working as a Hongdanbi student in the bank.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Laos, a country about a six-hour flight from Korea. One of the residents of this rural village in Laos is said to be a very devoted daughter.
1: 아버지를 바쳐라 이랬는데 시다공주가 아버지 대신 자기가 가겠다. 뭐 효녀심청 같은 그런 느낌인데.
0: This magnificent structure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for Princess Sita.
2: 너무나 아름다운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다 공주의 방이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3: 흥나 시다가 왜 무너졌을까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0: The room of Princess Sita is said to hold secrets of a thousand years. Let's unravel the mysteries of the Hongnang Sita Temple. Champasak, Laos is where Korea's first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for the World Cultural Heritage is underway. It is home to a very special structure.
4: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has a very important place in the world of art.
5: Hongnang Sita is a place that is a place in the world of art. Most people will come to the world of art.
0: A temple with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Lao people. What kind of place was Hongnang Sita?
1: Hong이라는 것이 뭐 큰 공간, 방 아니면 뭐 그런 건축물 그런 걸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낭은 아가씨 뭐 이런 뜻이에요. 시다는 이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직역을 하면은 시다 아가씨의 방.
0: About 70% of the population of Laos is Buddhist. Surprisingly, Hongnang Sita is believed to be a Hindu temple.
2: 지금 언뜻 보면 정말 저 힌두 사원인지 그 형태를 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발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힌두의 성소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는 요니와 링가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0: The Linga and Yoni, each symbolizing male and female deities, are important relics found in ancient Hindu temples.
3: 예전에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제례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링가 위에 성수를 뿌리게 됩니다. 그 성수가 링가를 타고 요니를 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The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participating in the restoration of Hongnang Sita, has found a large number of artifacts. The most remarkable among them is this gilt bronze yoni.
3: 금동으로 만들어진 요니는 그 라오스에서 처음 발견된 사례예요. 라오스의 지금 국보급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Hinduism flourished in Champasak in ancient Laos.
5: Hindu, what's it called? Sasana, Sasana Hindu. It depends on Sasana Hindu, but by the Sasana Putkama, Kang Satavati, Sipsong, Sipsam, Sasana Putkama, Mape, it depends on you, Nepakai Hongla.
3: 예전에 크메르 제국 시대에 수리아 바르만과 잘 바르만 7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참파사 일대까지 점령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이 건립이 됐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홍낭 시다도 그때 건축됐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0: Hongnang Sita is located in front of the sacred Pukao Mountain, which resembles the Linga, a symbol of the male deity. There is an interesting legend about this mountain located in a sacred spot. King Kamanta, who once ruled ancient Laos, he had a very devoted daughter, Princess Sita. When the king was threatened by a man-eating monster,
3: 시다 공주가 본인이 희생을 하겠다라고 해서 괴물하고 이제 같이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을에 있었던 카타남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괴물하고 여러 날 동안 싸워서 괴물을 물리쳤고 그거를 이제 기리기 위해서 사원이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5: 네, 홍낭 시다 아니까 뜨거 앞에 수원능 뺀 몇 뜨거 다 카타남 뺀 보. 싸마 밥약래 같이 뭐 밥약래 그 뜨거 약다이 홍낭 시다.
0: That is how Hongnang Sita came to be known as the Princess's Chamber. But originally, it looked different from what it is today.
1: 여기에 사용됐던 사암 자체가 약간 민트빛이 나는.

0: 수도 있다. 회색과 민트색이 섞인 그 정도의 예쁜 색깔이었을 것이다. 근데 가끔 부재에 해체하다 보면은 그 힘을 못 번디고 딱 부러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면을 보면 정말 민트색이 나와요. 그걸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1: Hongnam Sida used to be a beautiful mint color temple. But it grew dark over time, and for some unknown reasons, it eventually shattered into pieces.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about why that happened.
2: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 홍남시다 있는 집안, 속재의 강도, 구조적인 안정성 평가, 붕괴 원인에 대한 공학적인 조사들을 지금 같이 통합적으로 한 4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상태인데
3: 약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일 수 있지만 비신우나 요니, 링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거나 깨졌다기보다는 인위적인 파괴의 흔적들이 실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In 2022, a Korean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Team discovered some artifacts during the temple's restoration.
0: 저 안쪽에 내부 쪽을 다 이렇게 꺼낼 때 그 다당면에서 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금 반지도 나오고 금판도 나오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들마다 원래 하나씩을 넣고 구조물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마다 금판이 거의 하나씩 나왔었어요.
1: A silver statue of the Buddha was found among gold ornaments. This means Buddhism had already been introduced to Laos, and Hongnam Sida was still standing at that time. Then, what was the exact cause of its collapse?
2: 몇 가지 붕괴됐던 모델들을 추정을 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가 집안 내부로 침투를 했고 그러면서 집안이 불안해지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홍남시다 주변에는 땅이 고르게 단단한 게 아니고 약한 부분이 주저앉으면서 붕괴됐을 가능성 하나. 그리고 과거에 지진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홍남시다가 붕괴되지 않았을까.
1: If more clues are found during the restoration process, the history of Hongnam-sida may have to be rewritten. Let's hope that one day, the secret of Hongnam-sida is finally unraveled. Seongnyu-gul Cave, an iconic tourist attraction of Ulsan, a hidden gem on Korea's east coast, is famous for its diverse cave formations. Formed about 250 million years ago, they have a significant ecological value. But
4: 헬라 시대부터 이제 근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5: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6: 하나의 역사서로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1: Traces of the past inscribed alongside various cave formations. What kind of stories do they have to tell? We set out to uncover that mystery. Seongnyu-gul Cave, a well-known attraction of Ulsan, is visited by some 700,000 visitors annually. Often called a living fossil, it is home to ecologically significant formations. Its value was recognized early on, and it has been protected as a natural monument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A surprising discovery was recently made at the cave.
7: 아, 여기 글자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은 밑에 글자 윤곽들이 이렇게.
1: It is none other than inscriptions carved into the cave. With this discovery, Seongnyu-gul, once regarded as a natural site, drew the spotlight as a repository of historical writings.
5: 국내에도 많은 동굴이 있지만은 이런 사례들은 전혀 없고요. 세계적으로도 좀 희소한 사례가 아닌가.
1: Inscriptions believed to have been carved over a span of about 1500 years and the messages they carried were all astonishing.
6: 성유굴에서 나오는 명분 중에 특이한 게 우 20필이라고 소 20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소는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포항에 있는 냉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울진에 있는 봉평리 신라비 같은 경우 여기에 사루 또는 살바누라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 당시 때 신라 시대 때 어떤 의식을 행할 때 소를 잡거나 또는 얼룩소를 잡아서 이런 행위를 해요. 여기 성유굴에서 소가 나왔다는 것은

0: 의뢰 행위를 했던 소사의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1: They suggest that this was not just an ordinary cave, but may have been used for important national rituals. And that's not all.
2: 바로 여기가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명문이 25자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1: A 25-character inscription inside the cave says that King Jinheng of Silla Dynasty had visited it. That record had never been found in any historical documents before. Another unexpected discovery was found.
3: 진흥 왕 그 진흥왕이 거동하셨다라고 하는데 아마 561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이 성유골 속에서 나오는데 연대상으로 또는 그 왕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연대가 확실하고 가장 최초에 보이는 기록이 진흥왕거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1: A record saying that King Jinheng visited Sengyugul Cave in June of the year 560.
0: 울진 성유골에 나오는 명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삼국, 현재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삼국사기나 유사에 없는 기록들이 많아요. 특히 진흥왕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의 삼국사기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1: King Jinheng traveled across his territory to erect monument stones. However, no such monuments were found in the area around Sengyugul Cave. Even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ays nothing about King Jinheng's activities during that period. Inscriptions in the cave can be found even in places that are not easy to spot.
4: 물이 이제 현재 고여 있는 공간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아마 거기에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뭐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수중 조사 당시에 이제 명문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실제 이제 수중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남겼던 흔적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So, why are there so many inscriptions in this cave?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inscriptions themselves.
0: 우리가 뭐 신라 시대의 장군 하면 김유신을 뭐 말 안 할 수가 없죠. 김유신이 태어난 6세기 말부터 이제 김유신의 성장 과정들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젊은 나이에 그 중학석굴이라는 데서 수련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마 근데 이제 성유골은 이보다 빠른 6세기 뭐 초부터 기록들이 나온 거 보면은 아마 김유신도 그 당시 때 하랑도들 또는 군사 뭐 이런 청년들의 그 수련 활동 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게 있었던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많은 하랑도들이 와서 글을 남기고 아마 그 당시 때의 수련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1: It is believed that the inscriptions were first made during the Silla Dynasty. When members of the elite youth group Hwarang visited the cave for training. What other messages may still remain in the cave visited by countless people?
0: 지금 역사에 없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삼국사기나 유사에 나오는 화랑 간창이라든가 김유신이라든가 특히 뭐 우상국을 정벌한 뭐 이사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명문이 동해안을 다녔거든요, 기록에.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분명히 들렀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렇다 이러면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기록들이 나온다면 더욱더 이 역사적인 장소로 중요해지죠.
1: The inscriptions in Sengyugul Cave still have more to be uncovered than what has already been revealed. Four Heavenly Kings. The four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four heavenly kings.
5: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6: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7: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The origin of Sachon Wangsa Temple, which represents Silla's state-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7: 사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0: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
1: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 the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2: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1: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2: 사실은 이 노규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1: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3: A, B, 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촌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촌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0: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2: 노규 신장상은 목탑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Jung Hee-seok Bank's.
2: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이션
0: 와이엇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뿅.
1: 봄이면은
0: 예.
1: 뭐가 떠오르니까?
2: 핑크빛.
1: 그렇죠. 핑크빛 뭐예요? 더 해 봐요.
2: 사랑?
1: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가 대학 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0: 아, 홍익대학교.
1: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0: 아, 맞죠.
1: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1: 그쵸?
0: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결정이 3초. 된다고 합니다.
1: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0: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2: 눈썹 정리.
0: 그렇죠.
2: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2: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2: 두툼하게 되면.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0: 오! 꼬셔져요 이게?
2: 이 정도?
0: 싸다.
2: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3: 안녕하세요.
2: Hello.
4: Hi.
2: Where are you from?
4: New York.
2: New York.
4: New York City.
2: Yeah. O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4: Yeah.
2: Oh, thank you so much. Okay. Oh,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4: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2: Language school?
4: Language, yeah.
2: Oh, when did you come to Korea?
4: December, I think.
2: December.
4: Yeah,
2: January. Oh,
0: Do you think about K-beauty?
4: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2: Uh-huh.
5: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o?
4: Eyeliner.
2: Eyeliner.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5: Little, like a special.
4: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2: Uh-huh.
4: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2: Oh.
5: Can I know the what eyeliner you use it?
4: It's Bonsep. That's the brand.
5: The Bonsep.
4: Yeah.
0: K-beauty.
5: Hey, K-beauty입니다. Then thank you for the interview.
4: Of course. Thank you so much.
5: Thank you so much. High five.
2: Off. 인터뷰 하실래요? 오셔도 돼요.
0: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2: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2: 강대에 오셔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4: 네네.
2: 거예요?
4: 네네.
2: 몇 학년이에요?
4: 저 4학년이요.
0: 4학년? 4학년 되셨으면 네.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4: 네.
2: 뭘요?
0: 과팅.
4: 네.
0: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뷰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4: 약간 술자리 넘으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지워지지 않는 거?
4: 네.
2: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4: 네.
2: 진짜요? 오 마이 갓.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4: 네네.
2: 그러면은 아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속눈썹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4: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2: 히팅 뷰러. 히팅 뷰러.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2: 네. 아 디바이스 기기?
4: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있죠?
4: 지금 있어요.
2: 보여주세요. 보여줘.
0: 찐템.
2: 필리밀리. 오.
0: 오.
2: 우와.
0: 이거 하잖아요. 시험지 나왔던.
2: 시험지 나왔던 이거. 아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좀 얼마예요?
4: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0: 올리브 에디션.
4: 네, 키티 에디션.
2: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4: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2: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4: 남자친구는 내일.
2: 네.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2: 신기하잖아.
4: 저 애들 오늘도 좋아했었어요.
0: 아 진짜요? 왜 했었어요?
2: 왜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4: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2: 그냥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4: 네네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0: 파이팅!
2: 파이팅!
4: 감사합니다.
0: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6: 26학번.
0: 와!
2: 26!
0: 너무 컸어요. 새내기입니다.
2: 와. 그럼 몇 살이야?
6: 20살.
0: 네, 06년생?
2: 그렇지, 당연한 얘기야.
0: 07년생?
2: 응. 07년생.
0: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6: 네.
0: 뭘까요?
6: 과팅.
0: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2: 과팅!
0: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0: 네, 준비.
1: 어, 준비하고 있어요.
2: 다 파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아 그렇죠.
1: 그러면 파팅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0: 피부랑 머리?
1: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0: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후에 쓰는 그런 제품 쓰고 있어요.
3: 그루밍 토닉.
1: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2: 네.
1: 저도 쓰거든요.
2: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0: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1: 아 클렌징 폼?
2: 아 클렌징 폼 하고
0: 네. 나와서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1: 붙이는 아 토너 패드
2: 토너 패드 네, 패드. 토너 패드 네,
0: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쭉쭉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1: 토너?
0: 네
2: 토너
0: 토너 막 그런 거랑
2: 네.
0: 나 앰플 짜서
1: 앰플 많이 바르시네
2: 어, 많이 바른다
0: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1: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0: 눈썹
1: 눈썹! 눈썹은 평소에 하세요?
0: 네
1: 오, 뭘로 하세요?
0: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1: 아 눈썹 칼로 하긴 하죠
2: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1: 혹시 실례가 안 되지만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4: 저가 있긴 한데
1: 있어요!
2: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남자라는 걸 보여줘. 아니 그 파팅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1: 들어가기
4: 받은 거 있어가지고.
2: 어?
1: 요즘 MZ 분들은 이렇게 눈썹 칼도 들고 다닙니다.
2: 그렇죠.
1: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2: 그러면 어 뭐 혹시나 아 나 파팅 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0: 그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1: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2: 아 그거요.
0: 잘 모르겠는데.
2: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0: 네.
1: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0: 네.
1: 이 K 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 예. 파팅 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네.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2: 네.
1: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2: 네. 아 이매춘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1: 맞아요.
2: 그림 그려요 둘 다?
0: 네.
1: 아 진짜 미술.
2: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온앤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0: 연락 주신다면.
2: 아, 파팅 꼭 성공하고.
1: 진짜 성공하세요.
2: 네.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2: 네, 성공 안 해도 돼.
1: 인생.
2: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0: 네.

0: 헬카처 분들이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천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2: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천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2: 진짜로?
0: 안녕하세요.
3: 저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사실 지금
3: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거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5: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2: 오, 신기해. 오, 그렇죠.
1: 신기하다.
0: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5: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으세요.
0: 중심부니까.
5: 네, 여성분들은 눈을.
0: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5: 눈썹이 깔끔한 건 좋은 것 같아요.
0: 근데 이건 어디서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5: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쵸. 색감.
0: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1: 그렇죠.
0: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5: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0: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1: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0: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그다음에 눈상에다가.
1: 네.
0: 저도 그래서 네. 그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5: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로 나올 때도
0: 둘 중에 한 건 다르다 지금.
1: 오케이,
0: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1: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0: 혹시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아니겠지? 카피바라 이런 거?
1: 그러니까 여기 닮긴 했어.
0: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를 생각합니다. 상어.
5: 상어?
1: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 생겼어요?
0: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5: 두 분 다 매력이 다 좀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0: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었겠어.
1: 그치, 그
0: 와가지고.
1: 그치, 막.
0: 아, 기대된다.
1: 그니까. 나올게요.
5: 네.
0: 데링.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오!
1: 아, 너무 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0: 우와. 요. 잘그렸다. 우와, 이거 닮았다, 근데.
1: 오,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 아,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0: 감사합니다.
1: 와.
0: 아, 좋은데?
1: 그니까.
0: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2: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0: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2: 네.
0: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2: 히팅 뷰러.
0: 남성분들도 얘기를 들었을 때 헤어에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2: 맞아요.
0: 또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2: 네.
0: 제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2: 네. 한번 리뷰를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케이. 한번 Let's 가보도록 go. 하죠. Let's go.
0: Let's go.
2: 와우.
1: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0: 그렇죠. 이 제품은?
1: 이 제품.
0: YSC가.
1: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0: 맞아요.
1: 분이었습니다.
0: 뉴욕커.
1: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0: 맞아요. 눈에 집중적으로.
1: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걸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1: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0: 맞아요.
1: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0: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0: 3,000원이라고 합니다.
1: 3,000원밖에 안 해?
0: 네. 대박이죠.
1: 아, 대박이죠. 웜셋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컬러는 블랙.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0: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1: 네.
0: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1: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0: 해봐야지.
1: 네.
0: 자, 끝나겠습니다.
1: 또 글 써요?
0: 아니야. 오?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 가지고
1: 네.
0: 굉장히 부드럽게
1: 네.
0: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0: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1: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0: 좋습니다.
1: 한번 비벼볼게요.
0: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3: 해봐야죠.
1: 느낌상?
3: 느낌상.
1: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3: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해볼게요.
1: 네.
3: 갑니다. 오!
1: 어.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3: 넘어가겠습니다.
1: 넘어가죠.
3: 네. 자, 두 번째 매력 어필 필살템입니다.
1: 네, 두 번째, 세컨드.
3: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1: 아, 눈썹, 눈썹. 어, 이거 나와.
3: 뷰러 아니에요, 아, 뷰러?
5: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5: 진심으로요?
1: 아, 다른 거였구나.
3: 눈썹 정리를 썼는데? 아.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1: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3: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1: 아, 속눈썹.
3: 이제 높게 세워가지고 아. 눈을 좀 더 커보게 해주는 뷰러죠.
1: 우와.
3: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 해줘야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1: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3: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 오, 자,
1: 히트.
3: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1: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3: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1: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맞아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3: 그쵸.
1: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저는 가위로 다른 걸 봤는데 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0: 계속 보내볼게요.
1: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올라갔어. 오!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그쵸? 이거는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0: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1: 근데 헤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0: 아, 건강, 헤어데이.
1: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0: 맞아요.
1: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0: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1: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얘기를 해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0: 와우.
2: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3: 아, 그게 스틱으로 된 거?
0: 네. 아, 그거요?
2: 잘 모르겠는데
1: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오.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0: 맞아.
1: 놀라지 마시라. 영, 영.
0: 우와!
1: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0: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1: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0: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1: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0: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이래.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거를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1: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0: 네.
1: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0: 오!
1: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오, 없어요, 진짜.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0: 맞아.
1: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0: 잘 스며든다.
1: 진짜. 이런 거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0: 나쁘지 않아요.
1: 또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좀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0: 오케이, 좋아요.
1: 자, 이제 이것도.
0: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1: 직접 가서 집에서?
0: 네, 집에서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1: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0: 어, 그래요?
1: 왜냐면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토닉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은 좀 처음 써봐요. 기대가 되는데.
0: 휘핑 크림 같은 건가?
1: 그쵸.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0: 휘핑 토닉.
1: 가볼게요.
0: 네.
1: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0: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제형이네요.
1: 촌촌이.
0: 오! 촌촌. 촌촌하네.
1: 진짜 촌촌해요. 촌촌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0: 예.
1: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0: 예.
1: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0: 오.
1: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토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1: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보니까 끈적임 덜하고 이제 아마 여기서 드라이까지 하면은 아마 이 다 날아갈 거예요. 끈적임.
0: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면서.
1: 맞아요.
0: 이거 사실상 이제 고정력.
1: 그렇죠.
0: 또 이제 볼륨감.
1: 그렇죠.
0: 거기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0: 네.
1: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0: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예,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1: 좋습니다, 이거.
0: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1: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봐.
0: 그럴까봐.
1: 새내기들 역시.
0: 우리 방송하길 잘했다.
1: 그니까, 좋은데?
0: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1: 아니, 동시에 집죠.
0: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1: 아, 그래요. 그렇죠. 좋아요.

0: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1: 아니 먼저 골라. 0번. 아니 먼저 골라. 0번.
0: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0: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겠습니다.
1: 그래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0: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1: 뭐야.
0: 오케이.
1: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0: 왜죠?
1: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근데 저는 피부 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죠.
1: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0: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른다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염원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1: 좋은데?
0: 이건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의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 데이트해라. 하이, 다른 데도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 붙였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지.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와.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민망하네요,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오늘. 네.
2: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 시간. 와.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우리 악기 검은고는 백악지장, 그러니까 100가지 악기 중에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선비들이 마음을 다스릴 때 연주했던 악기이기도 하고요. 묵직한 저음을 가지고 있고 또 현악기지만 타악기 같은 매력이 있는 검은고. 오늘은 이 검은고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연주자를 첫 번째 무대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황진아 씨인데요. 이 검은고를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또 검은고의 전자음악의 기술을 더해서 직관적으로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전통 음악을 토대로 장르를 넘나드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황진아 씨의 무대를 오늘 첫 번째 무대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0: 마치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황진아 씨의 숏 필름 감상하셨고요. 황진아 씨 직접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황진아 씨의 무대를 만나봤는데 분명 혼자 연주를 하셨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났어요.
1: 네.
0: 어떻게 한 건가요?
1: 저는 루핑이라는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네. 실시간으로 소리를 녹음해서 바로 재생해서 여러 명의 황진아를 만들어내는 기법이에요. 그 기법과 더불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소리를 또 변형시켜서 사운드 디자인을 통해 풍경을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0: 아, 그러니까 연주하신 거는 한 명의 황진아고
1: 네.
0: 배경음악에 이미 녹음해둔 몇 명의 황진아가 있는 거군요.
1: 녹음해둔 황진아와 이제 바로 직전에 녹음한 황진아가 있는 거죠.
0: 아, 바로 직전까지도.
1: 네.
0: 오, 되게 특이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은고 연주하고 컴퓨터 음악을 사용해서 이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계신 건데.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1: 저는 검은고를 한 20여 년 연주를 했는데요. 네. 검은고를 오랫동안 연주하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소리들을 좀 실제로 실현하고 싶어서 이런 네. 기법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0: 들리지 않는 소리가 상상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1: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이 소리가 이렇게 변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연주를 하고 있지 않아도 어떤 소리들이 상상될 때가 있어요. 검은고 소리를 이렇게 바꿔보면 재밌을까? 아니면 이런 네. 소리들을 만들어볼까? 그런 소리들을 좀 레이어를 쌓다 보니까 마치 특이한 검은고 여러 명이 모인 검은고 앙상블을 혼자 하는 듯한 음악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0: 그거를 컴퓨터의 네. 기술을 갖다 쓰시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0: 그렇게 하려고.
1: 네.
0: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얘기하시는 것 중에 직관적인 음악을 만든다라는
1: 네.
0: 얘기가 있는데 직관적인 음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1: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 저는 그런 것들 없이 감성적으로 먼저 설득되는 쪽을 훨씬 더 추구해요.
0: 네.
1: 그래서 평소에 감상자인 저는 그 문화적인 코드 감상자와 창작자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코드를 캐치하려고 하고 창작자인 저는 그것들을 저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직관적으로 음악을 만든다는 건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코드, 문화적인 코드를 다시 재실현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직관적인 음악. 그러면 듣고 있는 저희는 들리는 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맞아요. 저는 음악을 만들면서 사실 어떤 풍경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음악적으로 배치해서 만드는데요. 공연할 때는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의 상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넣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0: 나의 의도는 있었지만
1: 네.
0: 그거를 굳이 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당신이 들리는 대로 들어라.
1: 네. 그래서 충분히 듣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친절하게 음악을 만드는 편이에요.
0: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군요.
1: 네.
0: 설명을 안 해도
1: 네.
0: 되는. 오, 재밌습니다. 자, 이 검은고 연주로 들어가면 검은고 볼 때 이렇게 술대로 줄을 뜯거나 내리치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연주 주법이 조금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1: 새로운 소리들을 만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소리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주법 자체를 바꿔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술대로 줄을 때리거나 아니면은 비올라 활로 검은고를 켜거나 쇼트필름 같은 경우는 배음을 얻어내는 하모닉스 주법이 있는데 그 하모닉스 주법이 쇼트필름의 멜로디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주법을 통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비올라 할 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비올라 할 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0: 아니 처음에 그걸로 네. 하면 소리가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처음에는 있는 활을 썼어요. 그 아쟁 활도 해보고
0: 네.
1: 짧은 바이올린 활도 써보고 했는데 비올라 활이 좀 전 적당하더라고요.
0: 뭐 다른가요?
1: 살짝 무게감이나 어떤 텐션이 조금씩 다르죠.
0: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통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전통음악의 특징이랄지 검은고의 연주법 가운데 굉장히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걸 또 지키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어떤 곡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0: 네.
1: 전통의 선율이나 리듬을 곡의 주요한 테마로 삼는. 근데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들을 얽매이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그 무언가를 반복한다고 해서 저는 전통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0: 네.
1: 내려져온 것들에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또 새롭게 들어온 것들 아니면 그것들이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것들이 모두 다 화학적으로 결합했을 때 지금의 한국 음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변형이
1: 맞죠. 네.
0: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전통만을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통의 상태에 있는 음악을 연주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1: 전통이라는 건 사실 아주 아주 오랜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쌓인 음악의 레이어예요.
0: 네.
1: 그래서 종묘지례악도 전통, 산조도 전통, 판소리도 전통,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배경으로 생겨났지만 우리는 마치 전통 어떤 한 장르처럼 생각할 때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돼서 지금 저처럼 새롭게 만들어낸 음악들은 창작국악. 이라고 또 구분되게 되죠. 근데
0: 네.
1: 사실은 저는 음악이라는 것은 시간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음악에 전해져 내려오는 건. 그래서 19세기에 만들어진 산조가 지금 전통이 된 것처럼 저의 음악도 후에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무언가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안에 존재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전통의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0: 시간의 흐름이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장르여서 이렇게 이런 이런 리듬을 써야 되고 이런 이런 악기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 안에
1: 맞아요.
0: 있다라는 거네요.
1: 네.
0: 좋습니다. 황진아 씨는 중학교 때부터 검은고를 하신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1: 네.
0: 황진아 씨가 생각하는 검은고의 매력은 뭡니까?
1: 검은고는 아까 처음에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악기이자 타악기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를 잘 배합했을 때 좋은 소리가 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점이자 매력이죠. 그리고 옥타브도 3옥타브로 쓸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베이스 역할부터 멜로디 그리고 맨 위쪽에 어떤 신경질적인 소리까지 다 구현할 수 있는 악기여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걸로만 봐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기대해 주세요.
0: 네.
1: 네.
0: 이번 무대에서는 태평이라는 곡을 들려주신다는데 이게
1: 네.
0: 가곡 태평가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1: 맞습니다. 가곡 태평가는 가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창으로 연주하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요.
0: 네.
1: 그러면 그 정도의 시간은 듣는 사람도 조금 힘들지만 연주하는 사람도 굉장히
0: 아유,
1: 힘들거든요.
0: 그럼요.
1: 근데 마지막에 태평가에서는 모든 힘을 쏟아내요. 그래서 이름이 태평가고 태평한 상황을 노래하지만 그 힘을 쏟아내는 걸 보면 엄청나게 간절하게 태평을 바라는 마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평가의 그 마음을 모티브로 삼아서 태평가의 선율을 따오고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좀 새롭게 편곡을 해봤어요.
0: 새롭게
1: 네. 태평을 바라는 마음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태평을 바라는 마음.
1: 네. 우리가 태평을 하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사실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황진아 씨의 태평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많이 많이 덥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네요.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웃도어 활동이기는 해서 너무 뜨거우면 그림 그리느라고 약간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면 새까맣게 타거나 잘못하면 이제 일사병 걸리는 거고 뭐 비 올 때는 그냥 우산 쓰고 그리는 거고 흐리면 좋죠 뭐 쾌적하고.

마을버스 탈까 아니면 걸어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 여기 성북동길이 걷기 되게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동네 구경하면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성북동길로 복귀되기 전에는 성북천이었네요. 확실히 이게 큰 길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산에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동네길은 다 이런 천이었어요. 냇가. 성북천길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겠는데요.

예전에 여기 국숭역으로만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몰랐어요. 꽃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동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고 사방치기. 네. 어렸을 때 이거 골목에 그리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놓고 첫 번 여기서부터 놓고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먼데? 으짜! 짠! 가자! 짠! 짠! 어우, 힘들어.

어떤 시인들이 있었는지 이름을 조금 쭉 보고 왔는데 같이 모여서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누구의 방 들어오는 것처럼 실내의 느낌도 있고 바깥에 있어서 실외의 느낌도 있고 나무 아래에서 약간 마당 같은 느낌도 있고

보니까 성북동 성당이 있네요. 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고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작은 마당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약간의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아마 이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거나 성당들이 그럴 텐데 그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요게 주는 그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던가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성당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성당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건축 양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중간에 큰 첨탑이 하나 있고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 소실점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건축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곽선을 먼저 좀 그려서 전체 모양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뭐 앞에, 옆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맞춰서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 분명히 길상사라서 절에 왔는데 되게 성당 느낌의 관세음보살이 계시네요. 되게 세련됐다. 마리아상 비슷하기도 하고 뭐 성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절에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니까 또 되게 어울리네요.

예전에 왔을 땐 이 위까지 안 올라왔었나 봐. 여기 법정 스님 진영각이네요.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유골 여기다가 모신 곳이네요. 되게 고즈넉한 것에다가 모셨다.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금강전 바로 옆에는 이 동그란 아치형 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절이었으면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옛날 약간 고급 이런 식당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축물 모형,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옥이나 한옥의 기와를 그릴 때 가끔씩 이제 붓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뭐 서예 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붓이기도 한데 이게 붓끝으로 그리면 얇은 것부터 조금 거칠게 하면은 갈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한옥의 기와 느낌과 약간 비슷한 맞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한성대 입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넓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가꾸는 것 같은 화단, 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작은 또 골목을 들어서면 성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여기서 한 10분 사이 정도로 잠깐 더 올라왔더니 이런 숲 속에 절이 나오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 이 오늘의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래서 여름이라도 잠깐 그 여름의 더위를 좀 피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0: self-destruct. 아,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해요?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1: 네.
0: 그때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 견지가 있고, 여울 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

0: 겨울에 견지로 낚아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2: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0: 역시 영화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0: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0: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0: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0: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다 거신 거 아니고요?
0: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0: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어, 잠깐만요. 잡혔어요.
1: 어, 왔어, 왔어?
0: 아니다.
1: 걸리
0: 걸렸다.
1: 지구를 잡으셨네요.
0: 야,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1: 고기 걸린 거랑 바닥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유. 큰 거, 아니, 잡혔다.
1: 잡혔어요?
0: 아니네. 아이씨.
1: 아,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니. 야, 이게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1: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네.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능력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성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1: 네,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0: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 제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진행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하는 적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1: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0: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젖병깡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2: 선생님. 예. 이거 세 번째. 예?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예, 면목이 없네요, 이거.
2: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2: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3: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것 같습니다. 창희쌤, 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2: 저찍이 확 날려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y'all? I'm your Simply K-Pop MC, Alan of Gravity.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관객 호응이 아주 유독 더
0: 듬직하네요.
1: 활발합니다, 오늘.
0: But, 원진, we have a problem.
1: 아, 뭐죠?
0: I hear some dangerous hunters have infiltrated Simply K-pop today.
1: 에?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대체 누구죠?
0: Who else? Huh? It's us.
1: 아,
0: Can't 우리? you tell by the outfits?
1: 아, 어쩐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입혀 주신 거였군요. 근데 우리가 대체 뭘 사냥하는 거죠?
0: Obviously.
1: Uh-huh.
0: The fans' hearts.
1: 아하. 아, 오늘 라인업 봤어요? 다들 너무 눈부셔 가지고 정신이 아주 쏙 빠질 걸요.
0: Ah, so they're here to help us out as well to capture the fans' hearts too.
1: 맞습니다.
0: All right, can we get excited for today's show then?
1: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제대로 저격할 아티스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Wonjin.
1: Huh? Do you like sci-fi movies?
2: 아, 물론이죠. 이, 특히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Mm-hmm. Really? How come?
2: 아니, 뭔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뭔가 눈앞에서 바로 약간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되게 짜릿하지 않나요?
1: Exactly. Uh-huh. That's what makes sci-fi movies so fun.
2: 맞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분들도 이 SF 영화처럼 약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대를 또 보여줄 분들입니다.
1: Mm-hmm, mm-hmm. Yes, three teams with three unique charms. Mont, One Pact, and Trans-Z.
2: 자,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게스트 또 바로 모셔봐야겠죠?
1: Back as a 20-member team, here comes the group with a truly overwhelming skill. Identity, welcome!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이니치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을 꽉 채우고 계셔주시는데 이번 신곡 Kids Return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앨범 이치나 노보 앨범은 저희 아이덴티티 20인이 참여한 앨범으로 끝나지 않을 청춘의 패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진 앨범입니다.
0: 오케이.
4: 네, 저희 키즈 리턴은 소년들이 힘을 모아 돌아왔다는 뜻으로 20인의 타이틀곡인 만큼 저희 훨씬 웅장하고 멋있는 저희 아이덴티티만의 힙합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Alright, alright.
1: Well, we also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the view count is insane. It's already past 26 million.
0: Wow, wow, 좋습니다. 이 안무도 또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5: 네, 저희 이번 안무의 포인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를 잡은 듯한 untouchable, untouchable.
0: 에이, 에이.
1: 오케이, 오케이.
5: 이게 저희 안무의 포인트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좋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5: 좋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1: Alright.
0: Okay. 센터로 다들 나와주시고요.
1: 자, 그럼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1: 와우, 멋있습니다.
0: 안무가 굉장히 힙해가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쵸?
2: That's right.
0: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our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3: Hi!
0: Hi there!
2: Hi.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안녕하세요. ID25 이지입니다.
2: 네.
3: 말레이시아.
2: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지입니다. Well, we heard you have something special you'd like to show to Identity today.
3: Yes, I prepared a dance cover of Kids Return.
0: Oh, really?
2: Ooh,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hoa. Let's go, let's go. Wow, wow. Wow. Wow. Wow. Wow. Wow. 좋습니다.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4: So cool. So cool. I love it.
2: All right, Izzy, you ate that up. And we heard you also have lots of questions for our

0: identity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1: Sure. What would you say is the highlight-ish of your hair and makeup looks today?
0: 네, 오늘 각각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뭔가요?
2: 네, 일단 저의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약간 태양이 그을린 듯한 이 블러셔가 포인트고요. 머리는 이제 바람에 약간 흩날린 듯한 약간 휴양지에서 놀다가 약간 태양의 햇빛에 탄 그런 느낌의 컨셉이 저희 오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과 헤어의 컨셉입니다.
0: Okay. Oh. So his concept for today is like a sun-kissed kind of blush and like a windy kind of like a hairdo. Yeah.
3: 확실히 청량감을 좀 더해주는 것 같죠?
0: 네.
3: 또 계실까요?
4: 저는 오늘 헤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3: 네.
4: 뭐 약간 까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3: 오, 평상시에 자주 내리시나요 앞머리를?
5: 원래는 네. 좀 덧머를 지향한 약간 그런 덧머를 좀 좋아하시는 아 막내분이라서
4: 평소에 귀여운 거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멋있는 거 하려고 한번 까봤습니다.
6: 멋있는데.
3: 멋있습니다.
6: 멋있는데?
5: 멤버들이 보기에 막내 오늘 어때요? 좀 멋있는 거 같아요?
6: 아, 멋있는데요?
7: 완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남자다.
0: Okay, so because he's the 막내, like he always has that cute side to him. So today he focused on doing a manlier hairstyle by showing his forehead.
3: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특유의 매력점과 꾸불꾸불한 헤어가 저의 포인트인데요. 제 평소에 귀여운 이미지와 맞게 오늘도 한번 귀여움을 더 극대화해서 꾸며봤습니다.
3: 오, 좋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뻗으니까 좀 귀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매력점 한번 자랑해주세요.
8: 좀
0: 네, 당겨주세요.
3: Close up, close,
0: close up.
3: up. Get closer.
5: Zoom in, zoom in.
6: 잘생겼다, 잘생겼다.
3: 네, 확실히 yes. 귀엽네요.
0: Very charming, very charming.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1: When getting your makeup done, what's the one thing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3: 오, 계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9: 제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좋습니다.
9: 저희 키즈 리턴의 타이틀곡 분위기와 맞게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uh-huh. 있습니다.
3: 오, 쉐딩. 좋습니다.
0: Yes. So, to match the cool concept for Kid's return, he focused on shading, like the contour of his skin. Oh. Anyone else?
3: 또 계실까요?
10: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네.
10: 저의 이제 여우처럼 살짝 위로 솟아있는 눈매를 살려주면서 약간 사납게 그리고 약간 저의 머리색처럼 눈썹도 붉게 약간 입술도 촉촉하게 마무리를 플럼퍼로 한번 해봤습니다.
0: Nice.
3: 좋습니다.
0: So he went for a more fierce concept with the red hair and red eyebrows and like a fox-like eyeline that goes up. All right, one more.
11: 아, 제가 라스트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동그랗고 커다란 눈이 매력이기 때문에 제 이 눈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방감 있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있고요.
3: 오.
11: 그리고 저 또한 이 매력점 찍어주는 게 살짝쿵의 포인트입니다. 예. Yeah.
3: 그렇다면 어떻게 성준님도 한번 매력점 자랑 한번 가볼까요?
6: 야.
11: 그럼요. 그럼요.
3: 아, 좋습니다. 줌인 줌인 가볼게요. 오 oh, 예.
6: Yeah. 아, 귀엽다.
3: Very cute. 귀엽다.
0: Very fresh and charming. All righ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1: Do each of you have a beauty routine you stick to, and which member is the most dedicated to the beauty care?
0: 네, 평소에 각자 꾸준히 하는 뷰티 관리법도 있나요?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관리에 진심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3: 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6: 이거 뽑아야 되는.
3: 약간...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10: 저는...
3: 같아요.
10: 저는. 네. 그냥 저는 제일 관리에 진심인 멤버는 희주라고 생각하는데
3: 네.
10: 희주가 숙소에서 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3: 오호.
10: 이제 모델링 팩도 직접 만들어서 할 정도로
3: 오호.
10: 보시죠. 고운 피부와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 그래서 이제 희주 맨 얼굴보다 되게 팩한 얼굴을 더 많이 봐서 관리는 희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뭔가 뷰티는 청명이가 1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3: 확실히 피부 관리에 진심이셔서 그런지 오늘 광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2: 네.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저희 멤버들 수정할 때 부득이하게 직접 해줘야 될 때도 있어서 제가 수정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1: 오, 안 그래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청명 씨께서 이제 뷰티 브랜드 모델로 또 하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멤버들 수정 화장을 직접 해주신다고요?
2: 네, 수정 메이크업을 못하고 어디 스케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럴 때 그냥 제가 한 번씩 봐주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또 멤버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은 짧고 수정은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1: 그럴 때마다 이제 청명씨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2: 가끔?
1: 아, 오 대박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요즘 좀 즐겨하는 메이크업이 있나요? 청명씨 좀 어떠세요?
2: 아 저는 요즘 음악 방송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기 때문에 네? 그 옷에 맞춰서 색조 메이크업을 바꾸는 걸 좋아해서 네네. 오늘은 좀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1: 오, 약간 본인만의 꿀팁도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색에 뭐 어떤 색이 잘 어울린다던가 약간.
2: 아 저는 요즘 네? 조명 입체감을 좋아해서 네. 워펄 하이라이터로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허. 워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어 좋습니다.
3: Alright, thank you for your answers, 청명.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Izzy.
4: Is that a hair color or hair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3: 네,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나 헤어스타일링 있나요?
5: 아 네, 저 있습니다.
1: 어 어떤 거죠?
5: 저 완전 그 약간 연한 베이지 색깔의 베이비 갈색 그리고 완전 하얀색 그리고 완전 검은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헤어스타일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1: 어 다 세 개 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5: 감사합니다.
1: 언제가 꼭 시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실까요?
6: 네. 네 저는 사실 데뷔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염색일 정도로 네. 염색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금발?
1: 오
6: 네, 금발 염색 스타일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어 네. 아까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밀어보았을 때 약간 추구미가 좀 귀여움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6: 사실 추구미는 네. 이제 섹시지만
1: 아 섹시
6: 도달하지 못할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으로 밀어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아 뭔가 되게 핑크 머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실까요?
7: 저는 약간 파란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오. 애쉬 블루 느낌의 약간 그레이 섞인 듯한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1: 오, 쿨톤이시죠?
7: 다 잘 어울립니다.
1: 저는 지금 저의 시야로 봤었을 때 옷도 파랗고 지금 뒤에 LED까지 파래가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7: 감사합니다.
1: 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3: Alright, Izzy, we heard you have one last special request for identity.
4: Yes, since there are so many members in Identity who are great at using facial expression, could you show us your best expression to the music?
3: 아, 네. Identity에는 표정을 잘 쓰는 멤버가 많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한 번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맞습니다. 또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컨셉이 약간 팬분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3: Yes.
1: 그래가지고 이 팬분들 심쿵하게 만들 표정과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음악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3: 네. 네,
1: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력 발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7: 네. 네. 네, 됐습니다.
1: 좋습니다. 바로 가보시도록 하죠. 뮤직 큐!

0: 원진, if you can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you choose?
1: 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는 텔레포테이션. 네, 순간이동. 이게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0: Yeah, it's a really good one. Mm-hmm. I think I'd want to have the power to read our fans' minds.
1: Oh.
0: Yes, that way I think I could put on an even better performance.
1: 하지만 너무 좋지만 오늘 무대는 그런 초능력 없어도 이 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0: Wow, really?
1: 네, 물론
0: Then let's go ahead and introduce them.
1: 좋습니다. 루네이트 그리고 PPT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원지, you know our hunt for our fans' hearts aren't over yet, right?
1: 아, 당연하죠. 아직도 이 팬심을 저격할 무대가 우리 두 무대나 또 남아 있다고요.
0: Oh. Uh-huh. Now that's reassuring. We've been saving them for last, so they must have something special.
1: 그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0: I like the sound of that. The artists who will knock our fans off their feet. Please introduce them.
1: 네, 청량하게 돌아온 서머퀸 부부걸과 K-pop 대표 혼성 그룹 카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did you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on's Hunters?
1: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즐기셨나요?
0: All right, all right.
1: 좋습니다.
0: I'm so happy we got to show off the best of K-pop once again.
1: 네, 맞습니다. 함께 해주신 전 세계 모든 팬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Electrifying K-pop Performances.
1: Bye! Bye.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작가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에 더 많이 관심이 가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막 마음껏 놀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들지 않은 삶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내려가는 어떤 의지. 그 안에 정말 인간의 그 아름다움과 어떤 삶의 그 의지들을 봤을 때그 설사 성공하지 못해도 그 과정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역사를 속에서 산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아주 오랫동안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 그 2차원적인 평면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입체 작업으로 간 거거든요. 제 에너지랑 이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랑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학교를 졸업하고, 좀더큰 프로페셔널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 해서 파리로 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작업하면서 사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아르바이트로 만화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만화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만화를 번역하면서 이 만화가 갖는 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만화, 글과 그림으로 내가 충분히 정말, 그리고 그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고, 나도 한번 쓰고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픽 노블의 강점은 다른 어떤 예술 매체에 비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그런 아주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언어가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영향을 끼쳤죠. 제가 22살, 만으로 22살에 프랑스에 갔어요.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저랑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기에는 처음인 거잖아요. 가서 한 17년을 살면서 문화적, 언어적, 뭐, 식생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고, 살고, 느끼면서 그리고 단어 한마디 모르고 갔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 오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시베리아의 딸김 알렉산드라를 했을 때, 알렉산드라의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김 알렉산드라 입장이 되는 것도 조금 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저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저의 시각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다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몇 년 만에 한번 한국에 들어와도 뭐 많이 오래 있으면 한 달이고, 그래서 항상 저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잘 알죠. 그래서 기다림을 했을 때도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또 이산가족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굉장히 영광이고요.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기쁘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그 한 해에 굉장히 많은 만화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상을 받음으로써 묻힐 수 있는 작품이 다시 한번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작품 스타일이 국내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고 있는 그 작업이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구나, 어떤 그런 확인과 응원 그런 것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듣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분께서 사셨던 시대가 너무나 척박하고 일제강점기였는데, 또 그분이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세대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고, 작업을 하면서는 그 어떤 작업이든 사실은 고통과 외로움과 뭐 그런 것들이 없이 생산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았나,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품, 그 세월호를 만약에 작품으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필요해요. 당장 뭔가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몇 개월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너무 아파서 몸까지 막 저는 아프더라고요.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작품으로 하는 많은 창작자들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작품, 모든 작품은 어떤 일이 터지고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곧바로 한 게 아니라 정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려서 제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지만,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라, 제가 그걸 처음 알았을 때는 1993년도 한국 영화, 그 여성 영화제 그 페스티벌에 가서 처음 알았고, 프랑스에 살았을 때도 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그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통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저에게 이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으로 하는 거고, 그분들을 또 제가 만나고. 저는 국내에서 사실은 그 그래픽 노블 만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 예술 매체나 문화, 특히 문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아직까지 그러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약간 이게 같은 예술가로서 약간 차별 같은 거를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원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나와서 그걸 배경으로도 쓰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림을 그렸던,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조각을 하고 공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물이나 붓 같은 거를, 먹물을 그릇에 붓고, 뭐 붓을 씻어서 담근다든지, 뭐 종이에 묻힌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거든요. 독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느끼겠지만, 그날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원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작가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그 상태가 이 선으로, 붓으로, 붓의 끝에서 종이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시를 했을 때, 원화전이 그래서 중요한데, 독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에 대해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절대 저는 개를 이제 강아지를 입양할 생각도 없었지만 애초에 강아지에 대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미 반려견이나 어떤 고양이나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차별성 있게 이런 작품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욕을 먹어도 어쩌면 저는 쫓겨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을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는 아직도 따뜻했다. 여자의 손이 가닿자 개의 숨소리가 작아졌다. 목덜미에 손가락을 넣어 털을 간지려 주었다. 복부를 다친 모양이었다. 손이 배 쪽으로 가까이 갈 때마다 개가 소리 없이 이를 드러냈다. 눌린 억새가 끈적거렸다. 옆으로 물컹한 것이 만져졌다. 개의 배에서 흘러나온 내장이 억새밭에 널려 있었다. 이제 그만 가자. 와이가 뒤돌아섰다. 흰 자위가 가득한 개의 눈이 희뜩 와이 쪽으로 돌아갔다. 1996년 단편소설 풀로 등단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하성란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는 일이 일상이지만 언제나 첫 문장을 쓸 때면 막막하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어떤 소설을 쓸지, 어떤 문장으로 마무리할지 생각하고 늘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책을 내면 개정판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평소에는 괜찮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그 소설의 어느 부분이 떠오르면 굉장히 창피해지곤 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걸 생각하면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죄송했고요.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가 제게는 그랬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지금과 달랐고 그것 때문에 소설 속 나의 행동이 너무 아쉽게 끝나고 말았거든요. 소설을 새로 쓰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다행히 개정판을 낼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 문장만큼은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단어들 중 하나는 퇴행이란 단어예요. 잊지 말자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면서 참사가 계속 되풀이되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는 학생들을 태우고 있는 배가 가라앉을 때 그 배를 들어 올릴 힘이 없다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는 저 또한 그랬었거든요. 소설을 쓴다는 것은 쓰기 전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행위이고요. 참사라는 다시는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장면을 향해서 눈을 뜨고 계속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를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깃발을 쓸 때였어요. 깃발의 배용은 한 남자가 전신주에 올라가면서 맨 꼭대기에 자신의 속옷을 걸어놓고 어디론가로 사라지는 이야기였거든요. 일단 한전에 다니고 있는 분들로부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동네에 있는 전신주들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러면서 전신주로 올라가는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깃발처럼 흔들리는 그의 속옷도 떠올랐고요. 어떤 소설을 쓸지 결정이 되면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잘 머릿속에서 구성이 되면 생각보다 첫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은 늘 가장 멋진 문장 그리고 뭔가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문장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어려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재를 했지만 책으로 묶지 않은 장편들이 여럿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설을 쓰는 일보다는 소설을 책으로 발표하는 일이 조금 점점 두려워졌어요. 아까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에서와 같은 그런 실수들을 할까 봐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어떤 문장이나 내용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는 일은 소설을 생각하는 것도 소설을 쓰는 일이지만 책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따로 했고요. 소설을 쓰지 않는 시간이 소설을 쓰는 시간보다 더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통화감만으로도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분이 번역자인 제니통 씨였어요. 제니통 씨는
제 소설을 어머니의 추천으로 읽었다가 그대로 이제 이 소설을 번역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랫동안 그 결과를 위해 기다리셨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문학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 미국의 출판사들은 조금 조건 같은 것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자면 낼 수도 있었는데요. 제니통의 자존심에 그것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지만 성과가 좋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이었을 거예요. 제가 기쁘다고 우주 오셨네라는 단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한 여학생이 손을 들고 이런 사건이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제 소설의 결말 속에 여자 주인공이 왜 경찰에 가지 않고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느라고 좀 땀을 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꿈이라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오랫동안 제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주로 두 아이들의 꿈 이야기에만 들어보고 그 아이들의 꿈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다른 작가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제 마지막 나를 생각해 보고는 해요. 그게 물론 제 소설 속에서처럼 타국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여전히 저는 책상 앞에서 뭔가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작이 남아있었으면 한 두 편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떡 튀어오른 개가 여자의 손목을 덥석 물었다. 마지막으로 짜내는 혼신의 힘이었다. 개의 송곳니가 여자의 살을 파고들었다. 울림팔이 뭉근히 저려왔다. 팔을 들어올리자 개의 머리가 덩달아 딸려 올라왔다. 너무 무거워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개는 한번 문 손목을 놓지 않았다. 문득 개와 눈이 마주쳤는데 흰창이 많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개의 타액이 여자의 핏줄 속으로 스며들었다.

0: 봄이면은
1: 예
0: 뭐가 떠올립니까?
2: 핑크빛?
0: 그쵸,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2: 사랑?
0: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가 대학 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1: 아, 홍익대학교.
0: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1: 아, 맞죠.
0: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3초.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0: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1: 네.
0: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1: 필살템. 필살기죠, 필사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되고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0: 그러네요.
1: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0: 오!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싸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안녕하세요.
1: Hello. Where are you from?
3: New York.
1: New York
3: City.
1: Yea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3: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3: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Yeah. When did you come to Korea?
3: December, I think.
0: Yeah, December.
1: December.
0: Do you think about K-beauty?
3: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
3: Eyeliner.
1: Eyeliner.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1: Little, like a special.
3: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make them more like vibrant.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1: Can I know what eyeliner you use it?
3: It's Bonsept, that's the brand.
1: The Bonsept.
3: Yeah.
0: K-beauty.
1: Hey, K-beauty입니다.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3: Of course,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so much, high five. Interview 하실래요? 오셔도 돼요.
0: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1: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오셔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거예요?
3: 네네.
1: 몇 학년이에요?
3: 저 4학년이요.
0: 4학년 되셨으면 은 네.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3: 네.
1: 뭘요?
0: 과팀.
3: 네.
0: 그때 내가 이제 좀 이 메이크업이나 뷰티템으로 좀 뭔가 이게 필살기를 써야겠다 하는 그런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3: 약간 술자리 나오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지워지지 않는 거?
3: 네.
1: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3: 네.
1: 진짜요? 네. 그러면 이거 물어봐야 돼. 남자친구를 이제 네. 처음 만났을 때
3: 네.
1: 막 엄청 신경 쓰셨을 거 아니에요?
3: 네.
1: 그러면은 나 이것만큼 포기 못했다 하는 게 있어요? 속눈썹 이거 관리할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하셨죠?
3: 요즘에는 히팅 뷰러 쓰고 있어요.
1: 히팅 뷰러.
0: 드디어 디바이스 기기 나왔습니다.
1: 네, 디바이스 기기?
3: 요즘 쓰고 있는 거는 필리밀리 거.
0: 필리밀리. 지금 안 가지고 계시죠?
3: 지금 있어요.
1: 보여주세요. 뭐야, 저?
0: 틴템.
1: 필리밀리. 오.
0: 오.
1: 우와.
0: 이거 하나요? 시험에 나왔던.
1: 시험에 나왔던 이거. 이게 한국 제품이었어?
0: 지금 얼마예요?
3: 제가 올리브영 세일할 때 사서 한 2만 원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0: 올리브 에디션.
3: 네, 키티 에디션.
1: 지금 혹시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셨나요?
3: 아니요, 지금 친구들 만나러.
1: 남자친구도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고?
3: 남자친구는 내일.
1: 내일?
0: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예요?
1: 신기하잖아.
3: 저 애들이 오늘도 좋아했었어요.
0: 진짜요? 왜 했었어요? 왜
1: 했었어요? 지금도 ING 해주세요.
3: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1: 노래만 들어주셔도 돼요.
3: 네네네.
0: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0: 대학생이시죠? 몇 학번이세요?
1: 26학번.
2: 와!
3: 26!
0: 어, 너무 컸어. 새내기입니다.
3: 와. 그럼 몇 살이요?
1: 20살.
0: 네, 06년생?
3: 아니, 아, 그렇지. 당연한 얘기.
2: 07년생?
3: 응, 07년생.
0: 이제 새내기나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1: 네.
0: 뭘까요?
1: 과팅.
2: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3: 과팅!
0: 혹시 과팅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1: 네, 준비.
2: 어, 준비하고 있어요.
3: 과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아, 그렇죠.
0: 그러면 과팅 할 때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다?
1: 피부랑 머리?
0: 머리. 뭐 특별한 제품 있어요? 뭐 추천할 만한?
1: 그 보라색에 이렇게 머리 헤어드라이기 하기 전 후에 쓰는 그런 제품 쓰고 있어요.
0: 그리고 저도 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그루밍 토닉이잖아요.
3: 네.
0: 저도 쓰거든요.
3: 어? 아, 그러면은 이제 피부 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뭘 바르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 뭘 바르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일단 그냥 세수하면서 그거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0: 아, 클렌징 폼?
3: 네, 아, 클렌징 폼.
1: 하고 나서 네. 이거 이렇게 붙이는 거.
0: 붙이는. 아, 토너 패드.
3: 토너 패드. 네, 토너 패드. 네,
1: 패드 하고 떼고 이렇게 쉭쉭 하면서 거품 나오는 거.
0: 토너?
1: 네.
3: 토너.
1: 토너 막 그런 거랑.
3: 네.
1: 나 앰플 짜서.
0: 앰플 바르시네.
3: 어, 많이 바른다.
1: 그리고 옷도 이렇게 발라서 하고 또 이제 자기 전에는 뭐 흰색깔 해서 막 피부 하얘진다는 거 좀 하고.
0: 그래도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네. 신경 쓰는 부분이 피부와 또 머리?
1: 눈썹.
0: 눈썹. 눈썹이 평소에 하세요? 오, 뭘로 하세요?
1: 그냥 눈썹 칼, 올리브영에서 산 걸로.
0: 아, 눈썹 칼로 하긴 하죠.
3: 저도 눈썹. 나 눈썹 정리하세요?
0: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혹시 눈썹 칼을 가방에 갖고 다니진 않죠?
4: 저거 있긴 한데.
0: 있어요!
3: 오케이, 한번 보여주세요. 나 준비된 아니, 남자라는 걸 보여줘. 아니, 그거. 과팅 이제 준비 들어가잖아.
0: 들어가기.
4: 이거 바르는 거 있어가지고.
3: 어?
0: 요즘 MZ분들은 이렇게 눈썹 칼도 들고 다닙니다.
3: 그렇죠.
0: 준비가 됐다는 소리예요.
3: 그러면 어, 뭐 혹시나 아, 나 커팅 할 때 이것도 해볼까라는 생각 있으세요?
1: 그 뭐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0: 아, 그게 그런... 스틱으로 된 거? 네.
3: 아, 그거요?
1: 잘 모르겠는데.
3: 아, 뭐 그것도 사용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그거 네. 주변에 좀 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발린다고 하더라고요.
3: 네.
0: 그러면 혹시 지금 이름 잘 모르시는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제품을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가지고
1: 네.
0: 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 예, 네. 마팅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0: 네. 또 이제 우리 새내기 분들이니까
3: 네.
0: 제가 좀 뷰티도 좀 알거든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립밤도 바르고 눈썹 정리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그랬던 그런 스틱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성공하실 겁니다.
1: 네.
3: 네. 아, 이매춘 두 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0: 아, 네.
3: 그림 그려요, 둘 다?
1: 네.
0: 아, 진짜 미술!
3: 오 마이 갓. 나중에 저희 오는 오프도 그려주면 안 돼요?
1: 연락 주신다면.
3: 아, 아. 과팅 꼭 성공하고.
0: 진짜 성공하세요.
3: 네. 행복한 사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뭐 이게 성공 안 해도 됩니다.
3: 네, 성공 안 해도 돼.
0: 인생.
3: 고마워요. 조심하세요.
1: 네.

0: 캐리커처 분들이
1: 네, 처음 들어봤어요.
0: 하시는 분들이 네. 사람을 첫인상을 3초 만에 스캔해서 그리신단 말이야. 그분들에게 또 이제 겸사겸사 그림도 우리 그림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얘기도 해보면 어떨까?
2: 아, 그래 볼까요? 한번
0: 첫인상을 잘 파악하려면 캐릭터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3: 진짜로?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저희가 사실 지금 첫인상 그런 뷰티 필스템 이런 거를 지금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이 첫인상을 파악하고 그리시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목구비가 제일 중요하죠.
6: 전체적인 느낌은 이목구비에서 나오는.
3: 오, 신기해. 오, 진짜.
1: 신기하다.
4: 처음 봤을 때 어떤 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목구비 이런 거에서.
6: 남성분들은 코가 제일 많으세요. 오.
4: 중심부니까.
6: 여성분들은 눈을.
4: 오. 상대를 딱 처음 봤을 때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있을까요?
6: 눈썹이 깔끔한 걸 좋은 것 같아요.
4: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림을 잘 그리면 메이크업을 잘한다. 맞습니까?
6: 그림 잘 그리시는 선생님들 생각하면 색감 배합이나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쵸. 색감. 네.

0: 이제 그림은 이제 도화지에 그리는 거고요.
1: 그렇죠.
0: 메이크업은 이제 얼굴이랑 도화지에 그리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어떤 인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저는 좀 날카로움. 둥글면서 날카로운 느낌이고.
0: 둥글면서 날카로울 수가 있나요?
1: 이해하셨는데 왜 그러시죠?
0: 저도 약간 좀 날카롭죠. 그다음 눈상에다가.
1: 네.
0: 저도 그래서 네. 눈썹을 굉장히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2: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미지 나올 때도.
0: 둘 중에 한 건 다르다 지금.
1: 오케이.
0: 날카로운데 안 되는데.
1: 갑자기 고릴라 그려진 거 아니겠지?
0: 도대체 뭐 기니피그 그려지는 거 아니겠지? 카피바라 이런 거?
1: 그러니까 여기 닮긴 했어.
0: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어를 생각합니다. 상어.
2: 상어.
1: 네. 일단 혹시 누가 더 잘생겼어요?
0: 질문이 여기 그게 아니잖아.
1: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몰라서.
2: 두 분 다 매력이 다 좀 다르게 있어요.
1: 아 다르게 있어요?
0: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가셨겠어.
1: 그치.
0: 술 와가지고.
1: 그치 막.
0: 아 기대된다.
1: 그러니까. 나올게요.
2: 네.
0: 데링.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아, 나 오늘
1: 죄송합니다.
0: 오, 잘 그렸다. 오, 너 닮았다 근데.
1: 오, 형도 닮았는데? 오, 형 이런 게 있었네. 포인트가 있네.
0: 감사합니다.
1: 와.
0: 아, 좋은데?
1: 그거.
0: 아, 힐링했어요.
1: 맞아. 아, 근데 너무 이뻤다.
3: 일단 저희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어떤 걸 구매해야 되죠?
0: 일단은 쭉 인터뷰를 토대로 봤을 때
3: 네.
0: 뷰러 나왔습니다. 히팅 뷰러.
3: 히팅 뷰러.
0: 남성분들도 얘기 들었을 때 헤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3: 맞아요.
0: 또 이런 제품을 참고해서
3: 네.
0: 제가 또 이제 직접 구매해서
3: 네. 한번 리뷰를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 고!
0: 렛츠 고!
3: 와우! 야, 저희가 또 인터뷰를 통해서 사왔잖아요. 첫 번째 제품부터 뭐 소개를 한번 드려볼까요?
0: 그렇죠. 이 제품은?
3: 이 제품.
0: YSC가.
3: 네. 네. 첫 번째 인터뷰 손님이셨죠? 뉴욕에서 오신
0: 맞아요.
3: 분이었습니다.
0: 뉴욕커.
3: 네, 뉴욕커. 그때 얼굴 뵀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꼭 아이라인에 진심이시다.
0: 눈에 집중적으로.
3: 네. 아이 컬러도 너무 이쁘신데 아이라이너로 그거를 극대화시키셨던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3: 뭐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느꼈지만 매력 어필을
0: 맞아요.
3: 하기 위한 또 필수템이잖아요.
0: 아, 근데 됐어요. 그분의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3: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특별한 게 뭔지 알아요?
0: 3,000원이라고 합니다.
3: 3,000원밖에 안 해?
0: 네. 대박이죠.
3: 아, 대박이죠. 원셋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 컬러는 블랙.
1: 말 그대로 그냥 블랙이에요. 진짜 너무
0: 아니에요. 블랙. 너무 01 블랙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 01 블랙. 근데 사실 네. 가격도 가격인데
3: 네.
0: 가격이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3: 맞아요. 우리 냉정하잖아요.
0: 해봐야지.
3: 네.
0: 자, 끝나겠습니다.
3: 또 글 써요?
0: 아니야. 아, 근데 리퀴드 브러쉬라 가지고
3: 네.
0: 굉장히 부드럽게
3: 네.
0: 펜슬보다 훨씬 선명하게 발색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약간 느낌이 제가 받았을 때는 약간 그 붓으로 쓰는 느낌?
0: 눈 세 개야 지금. 그만큼 이제 발색력이 좋다는 거죠.
3: 네.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한번 이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0: 좋습니다.
3: 한번 비벼볼게요.
0: 워터프루프는 물로 지워야죠. 해봐야죠.
3: 느낌상. 네, 느낌상. 그래도 이렇게 비비면 어느 정도 번짐이 세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벼도 안 지워진다는 점 일단은.
0: 그렇죠. 네. 확실한 리뷰를 위해서 정말 워터프루프가 네. 강력한지 보겠습니다.
3: 네.
0: 바로 전 해볼게요.
3: 네.
0: 갑니다. 오!
3: 아, 저희 리얼한 또 제품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0: 넘어가겠습니다.
3: 넘어가죠.
0: 네. 자, 두 번째 매력 어필 필살템입니다.
3: 네, 두 번째, 세컨드.
0: 이거는 또 이제 저희 문제 나왔죠. 뭐예요? 저희 사전 문제 나왔죠.
3: 아, 눈썹. 이건 알아.
0: 뷰러 아니에요, 뷰러?
2: 뷰러, 정답.
1: 마스카라 아니었어요?
2: 진심으로요?
3: 아, 다른 거였구나.
0: 눈썹 정리를 썼는데? 자, 용도, 속눈썹을 올릴 때 쓰는 제품.
3: 아, 속눈썹. 아, 나 속눈썹이라고.
0: 딩동댕. 속눈썹을 이제,
3: 아, 속눈썹.
0: 이제 높게 세워가지고 눈을 좀 더 커보게 해주는 뷰러죠.
3: 우와.
0: 근데 이게 또 장점이 원래 이 쇠로 하는 거는 계속 오래져 올라가는데 히팅 기능이 있어가지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3: 아, 약간 그 고데기처럼.
0: 그렇죠. 이건 사실 기능이 중요하니까
3: 네.
0: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0: 오, 자.
3: 히트.
0: 바로 들어왔어요. 단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0: 로우, 하이. 자, 두 단계로 할 수 있어요.
1: 네. 그 만지면 뜨겁지 않을까?
0: 이게 예열이 되면 실리콘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최첨단이요.
1: 디자인은 일단은 여성분들께서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헬로키티가 일단 붙어있다는 점과
0: 그쵸.
1: 또 사실 색감하고 보면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예전에 막 저는 가위로 다녀온 걸 봤는데 네.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0: 아 근데 또 확실히 조작감이 간편합니다. 손 누르고 그냥 하면 바로 돼요. 자, 열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안 뜨겁네. 딱 은은한 따스함. 와이어 씨 해볼래요?
1: 아니요.
0: 제가 해보겠습니다.
1: 네. 오! 됐는데요? 잠깐만, 형 한 번만, 한 번 더 해봐봐. 약간.
0: 됐다, 잡았다. 오, 됐어요!
1: 올라갔어!
0: 여기, 끝에.
2: 좀 다르죠?
0: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뷰러를 저도 많이 써보잖아요.
1: 네.
0: 근데 한번 찝힙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이 뷰러에 대해서 그냥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 이렇게 찝히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안 하고 한 번만 딱 올리면 바로 이렇게 열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좋다.
1: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그니까요.
1: 빅봄입니다. 뭐 해볼게요.
0: 이게 쭉쭉쭉 해줘야 되네. 일단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예뻐서 송아지가 됐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 뷰러를 많이 했는데 좀 차갑고 이 그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이거 한번 하면 잘. 근데 그쵸? 이거는 열 때문에 확실히 금방 조금만 돼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1: 네. 그 메이크업 받을 때 보통 쌤들이 이쑤시개나 막 면봉으로 좀 태워서 이거를 좀 올리는 컬링이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이게 태우다 보면 사실 눈이 좀 따가울 때도 있잖아요.
0: 근데 해에 들어가면 또 그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거죠.
1: 아, 건강, 헤어데이.
0: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 맞아요.
0: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저희가.
1: 좋은데? 네. 오케이, 쌤들한테 한번 줄게요. 좋습니다.
0: 또 이 제품, 그 아까 새내기 분들께서 추천해준 제품인데 제품명 몰랐지만 덱스 파운데이션 얘기를 해서 찾았더니 나왔습니다.
1: 와우.
3: 인스타에 막 잡티 없애준다고 막 덱스랑 막 쓴다고 했던 거 막.
0: 되게 스틱으로 된 거?
1: 네. 그거요?
3: 잘 모르겠는데
0: 이게 정말 핫했대요. 맨즈 뷰티 아이템으로
1: 오.
0: 그냥 좀 간편하고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제형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좀 맨즈 뷰티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발라보겠습니다. 슥. 근데 또 이게 남성분들이 잘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냐?
1: 맞아.
0: 놀라지 마시라. 뿅, 뿅.
1: 우와!
0: 완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로 펴주면 됩니다.
1: 오! 브러쉬 일체형이잖아?
0: 그쵸. 우와, 근데 좋다, 이거.
1: 이거 뭐야? 자연스럽게 돼.
0: 이거 좋다, 이거. 오, 진짜 좋은데, 이거? 자,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드럽게 잘 발고 잘 펴져가지고 보니까 로션과 선크림이랑 파데가 다 들어있대요.
1: 형, 충격인 게 뭔지 알아? 이게 하얀색이 조금 나왔었잖아. 이게 로션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로션과 로션을 이제 바르고 사실 보통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잖아. 이거는 그냥 일석이조인 거지. 저 같은 약간 좀 메이크업에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런 걸 세세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0: 맞아요.
1: 이게 사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0: 제가 진짜 발라봤잖아요.
1: 네.
0: 여기 손에 있는 모공도 채워줍니다.
1: 오!
0: 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아, 거짓말이 아니야. 아, 끈적거림 중요하죠. 오, 없어요, 진짜. 뭐야 이게. 리얼하게 하라고. 아무래도 맨살이랑은 좀 이제 비슷한데? 보송보송해. 아, 전 또 그래, 이것도 중요해요.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묻어요, 막.
1: 맞아.
0: 이게 중요한데 잘 안 묻습니다.
1: 잘 스며든다.
0: 진짜. 이런 걸 좋은 걸 새내기들만 알고 썼단 말이야?
1: 나쁘지 않아요.
0: 오늘도 이제 베스트템을 좀 뽑아야 되는데 전 벌써 골라진 것 같아요.
1: 오케이, 좋아요.
0: 자, 이제 이것도.
1: 아, 이거 새내기분들께서 또 이거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0: 직접 가서 집에서?
1: 네, 집에서 보내달라니까 진짜 보내줬어요. 보통은 까먹고 안 보내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이걸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거 무슨 제품이죠, 근데?
0: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헤어 제품이죠. 저도 굉장히 이 그루밍 토닉을 정말 많이 씁니다.
1: 그래요?
0: 왜냐면 이걸 바르고 안 바르고 머리를 세팅하는 게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그루밍 톤을 쓰는데 또 휘핑 제형은 좀 처음 봤어봐요. 기대가 되는데.
1: 휘핑 크림 같은 건가?
0: 그쵸. 제품명은 그라펜 볼륨업 휘핑 토닉이에요.
1: 휘핑 토닉.
0: 가볼게요.
1: 네.
0: 사실 또 제가 헤어 제품 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알아요.
1: 촌촌하면서 가벼운 약간 그런 크림 촌, 체형이네요.
0: 촌촌이
1: 촌촌

0: 쫀쫀하네.
1: 진짜 쫀쫀해요. 쫀쫀하고 진짜 가볍긴 합니다.
0: 예.
2: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타월 드라이 하잖아요.
0: 예.
2: 그런 다음에 살짝 젖었을 때 머리 이렇게 가볍게 한 준 다음에 드라이로 말려주면은 세팅이 잘 돼요.
0: 오~
2: 굉장히 이거는 진짜 모든 헤어 제품을 쓰시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써봤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코닉. 지금 냄새도 좋아요. 어. 그래서 뭔가 머리 감았다고도 생각 들 것 같아요. 머리 세팅을 했을 때도.
2: 끈적임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토닉이다. 저는 이제 또 세정력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0: 네.
2: 이게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요.
0: 맞습니다. 탈모 정말 무섭잖아요. 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정말 그거에 대한 완화를 시켜준다고 그쵸. 하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네요.
1: 좋습니다 이거.
0: 네. 우리 새내기 친구들이 또 추천해준.
1: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 봐.
0: 그럴까 봐.
1: 새내기들 역시.
0: 우리 방송하길 잘했다.
1: 그러니까 좋은데?
0: 오케이 가위바위보 할까요?
2: 아니 동시에 집죠.
0: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거잖아요.
2: 아, 그래요.
0: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2: 아니, 먼저 골라. 앵벅. 아니, 먼저 골라. 앵벅.
0: 이게 저는 이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려해준 우리 이현 형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2: 아니, 사실 이게 뭐 고르는 게 뭐 그게 없는데 괜히 이게 뭔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르고 싶긴 하네.
0: 아, 맞죠. 아, 근데 저번에 제가 형이 원래 고르려 했던 거를 제가 골랐잖아요. 이번에는 양보하게 됐습니다.
2: 그래요? 전 이거 골라도 돼요, 근데.
0: 아, 근데 내가 이거 할래.
2: 뭐야?
0: 오케이.
2: 저는 그러면 저의 베스트 아이템 이 제품입니다.
0: 왜죠?
2: 첫인상. 이제 매력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2: 근데 저는 피부톤. 이런 트러블이 안 보이고 잡티가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맞죠.
2: 근데 또 간편하게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해서 저는 이거 베스트 아이템으로 뽑았습니다.
0: 제가 뽑은 매력 어필 아이템은 사실 이제 머리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2: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무거워요. 그래서 세팅하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을 바르면 아 정말 쉽게 머리를 만들고 싶은 대로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제품으로 좀 베스트로 뽑아봤습니다.

0: 오늘도 네. 저희 픽으로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0: 터프한 느낌을 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 알죠? 원래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닌 거 느낌.

0: 짜란. 난 영혼을 담았어. 피부에 자신감을 부탁해. 새내기 러브 스토리.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1: 좋은데?
0: 이거 그거예요. 이터널 러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지금은 뒷모습이겠지만 이걸 바르면은 앞모습의 연신을 만날 수 있다. 곰돌이도 줘라. 앉아서 데이트해라. 다 다름질 있습니다. 너는 뭐 그냥 막고 쳤구만.
1: 아니.
0: 난 스토리 형식이야 사실.
1: 내가 더 스토리 형식인데?
0: 설명해줘.
2: 저는 보면은 이 헬스를 붙인 거는 탈모가 없다는 걸 좀 더 강조한 거고 이 헝클어진 느낌을 낸 거는 이제 머리가 사실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걸 나타낸 거고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요거 글자 정도는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찾는다. 너의 머리는 탈모가 오지 않아. 사랑이 올 거야. 이게 너의 매력을 살려줄 거야.
0: 해시태그 해주지.
2: 해시태그 no 탈모, yes love, 볼륨업, 휘핑 토닉.
1: 와. Wow, unbelievable.
0: 반응이. 와 이거 유명하네요 이거.
2: 네.
0: 좋습니다. 자
2: 오늘.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메이크업 시간. 와.

0: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Hello, Korea's subscribers. I'm Se-young Kim, and I'm a Deputy Director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igital Public Diplomacy Division. W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term ODA? ODA, 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about countries joining forces to build better and brighter futures. The Republic of Korea went through a transformation from a country that received assistance into one that provides it, a rarity in modern history. Korea is sharing its development experience in education, public health, and much more with global partners to build a better futur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as set a new vision and goal of creating sustainable and innovative changes that support youth and their futures. Here at Korea's Weekly, we look forward to bringing you more stories of Korea's ODA initiatives. Education was a major driver behind Korea's own remarkable economic development. In fact, research shows that education is a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economic growth. Education and job training are essential for youth to achieve their dreams and for economies to thrive. As such, Korea is paving the way for young Uzbeks to shape their own futures. Let's see how education can lead to a brighter future. Welcome to Tashkent, the capital of Uzbekistan. Tashkent is famous for its iconic landmarks, such as Amir Temur Square and the Minor Mosque. The Korean embassy here oversees various ODA projects, so let's head inside and find out more.
2: 안녕하세요. 우선 코리아즈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ODA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훈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2: 제가 듣기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많은 ODA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3: 한국은 보건위생, 교육, 지역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나요?
3: 사무관님,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2: 글쎄요.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이 약 20% 정도인데요.
3: 놀라지 마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30세 미만 청년층 비율이 무려 64%예요.
2: 진짜 많네요.
3: 맞아요. 우즈베키스탄은 젊음이 가득한 나라예요.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청년들을 돕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 네, 궁금해요.
3: 그럼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의 꿈이 자라고 있는 현장을 한번 보고 오시겠어요?
2: 네, 좋습니다.
1: Right now, I'm at the Tashkent Vocational Training Center. The first of its kind in Uzbekistan. Let's go inside and take a look.
4: With the help of the Uzbekistan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5 vocational training centers across the country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Uzbek youth to learn vocational skills.
5: Ташкентский учебный центр подготовки и переподготовки незанятого населения. Мы здесь обучаем 6 месяцев и 2 месяца у нас практика. У нас есть IT-направление, электрика, электромонтаж, ремонт автомобилей и машинотехника. Это токарный станок и свароч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у нас обучается 720 студентов. 90-е годы было очень тяжело с учебными процессами, как раз по рабочим профессиям. Вот у нас они восприняли очень тепло. Почему? Потому что если около 7 тысяч студент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роучились у нас, 95% из них трудообеспечены. У нас около 100 партнеров, сколько, это большие заказы.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2: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y'all? I'm your Simply K-pop MC, Alan of Gravity.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관객 호응이 아주 유독 더
2: 듬직하네요.
3: 활발합니다 오늘.
2: But Wonjin, we have a problem.
3: 아, 뭐죠?
2: I hear some dangerous hunters have infiltrated Simply K-pop today.
3: 에?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와, 그게 대체 누구죠?
2: Who else? Huh? It's us! 아, Can't 우리? you tell by the outfits?
3: 아, 어쩐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입혀주신 거였군요. 근데 우리가 대체 뭘 사냥하는 거죠?
2: Obviously, uh-huh. the fans' hearts.
3: 아하. 아, 오늘 라인업 봤어요? 다들 너무 눈부셔가지고 정신이 아주 쏙 빠질걸요?
2: Ah, so they're here to help us out as well to capture the fans' hearts too.
3: 맞습니다.
2: All right, can we get excited for today's show then?
3: 그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을 제대로 저격할 아티스트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0: Hey, Wonjin.
1: Huh?
0: Do you like sci-fi movies?
1: 아, 물론이죠. 이, 특히 외계인 나오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0: Really? How come?
1: 아니, 뭔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뭔가 눈앞에서 바로 약간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되게 짜릿하지 않나요?
0: Exactly. Uh-huh. That's what makes sci-fi movies so fun.
1: 맞습니다. 다음에 만나볼 분들도 이 SF 영화처럼 약간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무대를 또 보여줄 분들입니다.
0: Mm-hmm, mm-hmm. Yes, three teams with three unique charms. Mont, One Pact, and Trans-Z.
1: 자, 그렇다면 바로 만나보시죠. 뮤직 스타트!

0: 네,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favorite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게스트 또 바로 모셔봐야겠죠?
1: Back as a 20-member team, here comes the group with a truly overwhelming skill. Identity, welcome!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아이치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지금 화면을 꽉 채우고 계셔주시는데 이번 신곡 Kids Return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희 이번 앨범 이치나 노보 앨범은 저희 아이덴티티 20인이 참여한 앨범으로 끝나지 않을 청춘의 패기를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진 앨범입니다.
0: 오케이.
4: 네, 저희 키즈 리터는 소년들이 힘을 모아 돌아왔다는 뜻으로 20인의 타이틀곡인 만큼 저희 훨씬 웅장하고 멋있는 저희 아이덴티티만의 힙합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는 곡입니다.
0: Alright, alright.
1: Well, we also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the view count is insane. It's already past 26 million.
0: Wow, wow, 좋습니다. 이 안무도 또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 가능하실까요?
5: 네, 저희 이번 안무의 포인트 동작 같은 경우에는 운전재를 잡은 듯한 untouchable, untouchable.
0: 에이, 에이.
1: 오케이, 오케이.
5: 이게 저희 안무의 포인트 동작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오, 좋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5: 좋습니다.
0: 좋습니다. Let's go.
1: Alright.
0: Okay. 센터로 다들 나와주시고요.
1: 자, 그럼 준비 되셨다면 뮤직 큐.

0: 좋습니다.
1: 와우, 멋있습니다.
0: 안무가 굉장히 힙해가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2: That's right.
0: 이렇게 포인트 안무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our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3: Hi!
0: Hi there!
2: Hi.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안녕하세요, ID25 이지입니다.
2: 네.
3: 말레이시아.
2: 말레이시아에서 온 이지입니다. Well, we heard you have something special you'd like to show to Identity today.
3: Yes, I prepared a dance cover of Kids Return.
0: Oh, really?
2: Ooh,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hoa. Let's go, let's go. Wow, wow. Wow. Wow. Wow. Wow. 좋습니다. 멤버들 어떻게 보셨나요?
4: So cool. So cool. I love it.
2: 아, All right, Izzy, you ate that up. And we heard you also have lots of questions for Identity today. So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Sure. What would you say is the highlight-ish of your hair and makeup looks today?
2: 네, 오. 오늘 각각의 헤어 메이크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뭔가요?
5: 네, 일단 저의 오늘 메이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약간 태양이 그을린 듯한 이 블러셔가 포인트고요. 오. 머리는 이제 바람에 약간 흩날린 듯한 약간 휴양지에서 놀다가 약간 태양의 햇빛에 탄 그런 느낌의 컨셉이 저의 오늘 메이크업의 메이크업과 헤어의 컨셉입니다.
2: Okay, oh. So his concept for today is like a sun-kissed kind of blush and like a windy kind of like a hairdo. Yeah.
0: 확실히 청량감을 좀 더해주는 것 같죠?
2: 네.
0: 또 계실까요?
6: 저는 오늘 헤어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0: 네.
6: 뭐 약간 까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2: 오, 평상시에 자주 내리시나요 앞머리를?
0: 원래는 네. 좀 덧머를 지향한 약간 그런
7: 덧머리를
0: 좋아하시는 아 막내분이라서
6: 평소에 귀여운 거 많이 하는데 오늘 네. 멋있는 거 하려고 한번 까봤습니다.
7: 멋있는데
0: 귀엽습니다.
7: 멋있는데
0: 멤버들이 보기에 막내 오늘 어때요? 좀 멋있는 거 같아요?
7: 아, 멋있는데요?
8: 완전 멋있습니다.
7: 남자답습니다. 남자답습니다.
2: Okay, 네. so because he's the 막내, like he always has that cute side to him. So today he focused on. Doing a manlier hairstyle by showing his forehea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9: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특유의 매력점과 꼬불꼬불한 헤어가 저의 포인트인데요. 제 평소에 귀여운 이미지와 맞게 오늘도 한번 귀여움을 더 극대화해서 꾸며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Okay. 확실히 머리를 이렇게 뻗으니까 좀 귀여움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은데 매력점 한번 자랑해주세요.
9: 좀
2: 네, 당겨주세요.
0: Close up, close,
2: close up.
0: up. Get closer.
2: Zoom in.
7: 잘생겼다, 잘생겼다.
0: 확실히 yes. 귀엽네요.
2: Very charming, very charming.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When getting your makeup done, what's the one thing you pay the most attention to?
0: 오, 계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10: 제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0: 저희 키즈 리턴의 타이틀곡 분위기와 맞게 멋지고 각진 느낌의 쉐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오, 쉐딩. 좋습니다.
2: Yes, so to match the cool concept for Kids Return, he focused on shading, like the contour of his skin. Oh. Anyone else?
0: 또 계실까요?
11: 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11: 저의 이제 여우처럼 살짝 위로 솟아있는 눈매를 살려주면서 약간 사납게 그리고 약간 저의 머리색처럼 눈썹도 붉게 약간 입술도 촉촉하게 마무리를 플럼퍼로 한번 해봤습니다.
2: Oh. Nice.
0: 좋습니다.
2: So he went for a more fierce concept with the red hair and red eyebrows and like a fox-like eyeline that goes up. All right, one more.
12: 아, 제가 라스트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6: 동그랗고 커다란 눈이 매력이기 때문에 제 이 눈을 살려주기 위해서 개방감 있게 덜어내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고 있고요. 오. 그리고 저 또한 이 매력점 찍어주는 게 살짝쿵의 포인트입니다. 예. Yeah. 아,
0: 그렇다면 어떻게 성준님도 한번 매력점 자랑 한번 가볼까요?
6: 야. 그럼요, 그럼요.
0: 아, 좋습니다. 줌인 줌인 가볼게요. 오 예. Yeah.
7: 아, 귀엽다.
2: Very fresh and charming. All right. Grea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please.
3: Do each of you have a beauty routine you stick to and which member is the most dedicated to the beauty care?
2: 네, 평소에 각자 꾸준히 하는 뷰티 관리법도 있나요? 그리고 멤버들 중 가장 관리에 진심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0: 어, 답변 부탁드릴게요.
7: 이거 뽑아야 되는
0: 네,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11: 저는
0: 같아요.
11: 저는 네. 그냥 저는 제일 관리에 진심인 멤버는 희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희주가 숙소에서 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오호. 모델링 팩도 직접 만들어서 할 정도로 오호. 보시죠. 고운 피부와 잡티 하나 없는 매끈한 얼굴. 그래서 이제 희주 맨 얼굴보다 제가 팩한 얼굴을 더 많이 봐서 관리는 희주라고 생각하고 이제 뭔가 뷰티는 청명이가 1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0: 어, 확실히 피부 관리에 진심이셔서 그런지 오늘 광채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10: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직접 할 때도 있고 저희 멤버들 수정할 때 부득이하게 직접 해줘야 될 때도 있어서 제가 수정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0: 오, 안 그래도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청명 씨께서 이제 뷰티 브랜드 모델로 또 하고 계신 걸로 또 알고 있는데 네. 멤버들 수정 화장을 직접 해주신다고요?
8: 네, 수정 메이크업을 못 하고 어디 스케줄 해야 될 때도 있어서 그럴 때 아, 그냥 네. 제가 한 번씩 봐주고
0: 아,
8: 있습니다.
0: 아무래도 또 멤버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은 짧고 수정은 계속 봐야 되고 그렇죠?
8: 네 맞습니다.
0: 그럴 때마다 이제 청명 씨께서 좀 도움을 주시는
8: 가끔.
0: 아, 오 대박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또 요즘 좀 즐겨 하는 메이크업이 있나요, 청명 씨 좀 어떠세요?
8: 아, 저는 요즘 음악 방송에서 여러 가지 옷을 입기 때문에 네? 그 옷에 맞춰서 색조 메이크업을 바꾸는 걸 좋아해서 네네. 오늘은 좀 쨍한 컬러를 입어가지고. 색조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0: 오, 약간 본인만의 꿀팁도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색에 뭐 어떤 색이 잘 어울린다던가 약간
8: 아 저는 요즘 네? 조명 입체감을 좋아해서 네. 우펄 하이라이터로 좀 꺼져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호. 우펄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0: 오 좋습니다.
2: Alright, thank you for your answers, 청명. Please go ahead with the next question, Izzy.
3: Is there a hair color or hairstyle you've always wanted to try?
2: 네, 언젠가 꼭 도전해보고 싶은 헤어 컬러나 헤어스타일링 있나요?
6: 아, 네, 저 있습니다.
0: 어, 어떤 거죠?
6: 저 완전 그 약간 연한 베이지 색깔의 베이비 갈색 그리고 완전 하얀색 그리고 오. 완전 검은 검정색 이렇게 오. 세 가지 헤어스타일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0: 어, 다 세 개 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6: 감사합니다.
0: 언제가 꼭 시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계실까요?
9: 네. 네, 저도 저는 사실 데뷔해서 꼭 하고 싶었던 게 염색일 정도로 네. 염색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금발.
0: 오.
9: 네, 금발 염색 스타일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어, 네. 아까 답변을 해주셨던 걸로 밀어보았을 때 약간 추금이가 좀 귀여움이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떠세요?
9: 사실 네. 추금이는 네. 이제 섹시지만
0: 아, 섹시.
9: 도달하지 못할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여움으로 밀어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 뭔가 되게 핑크 머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계실까요?
10: 저는 약간 파란 계열을 좋아해가지고 오. 애쉬 블루 느낌의 약간 그레이 섞인 듯한 머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0: 오, 쿨톤이시죠?
10: 다 잘 어울립니다.
0: 저희 지금 저의 시야로 봤었을 때 옷도 파랗고 지금 뒤에 LED까지 파래가지고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0: 오, 감사합니다.
0: 네,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2: Alright, Izzy, we heard you have one last special request for identity.
3: Yes, since there are so many members in Identity who are great at using facial expression, could you show us your best expression to the music?
2: 아, 네. 아이덴티티에는 표정을 잘 쓰는 멤버가 많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한 번씩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또 안 그래도 오늘 저희 컨셉이 약간 팬분들의 마음을 저격하는 약간 사냥꾼 같은 느낌이잖아요.
2: Yes.
0: 그래가지고 이 팬분들 심쿵하게 만들 표정과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음악도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2: 네.
0: 네, 여러분들 자유롭게 매력 발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1: 네.
4: 네. 네, 됐습니다.
0: 좋습니다. 바로 가보시도록 하죠. 뮤직 큐!

0: 원진, if you could have one superpower, what would you choose?
1: 와, 갖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저는 텔레포테이션. 네, 순간 이동. 이게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너무 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0: Yeah, it's a really good one. Mm-hmm. I think I'd want to have the power to read our fans' minds.
1: Oh.
0: Yes. That way I think I could put on an even better performance.
1: 하지만 너무 좋지만 오늘 무대는 그런 초능력 없어도 이 팬분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0: Wow, really?
1: 네, 물론
0: Then let's go ahead and introduce them.
1: 좋습니다. 루네이트 그리고 50/50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원지, you know our hunt for our fans' hearts aren't over yet, right?
1: 아, 당연하죠. 아직도 이 팬심을 저격할 무대가 우리 두 무대나 또 남아 있다고요.
0: Oh. Uh-huh. Now that's reassuring. We've been saving them for last, so they must have something special.
1: 그럼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무대죠.
0: I like the sound of that. The artists who will knock our fans off their feet. Please introduce them.
1: 네, 청량하게 돌아온 서머퀸 부부걸과 K-pop 대표 혼성 그룹 카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Everyone, did you enjoy today's Simply K-pop with the Melon's Hunters?
1: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잘 즐기셨나요?
0: All right, all right. 좋습니다. I'm so happy we got to show off the best of K-pop once again.
1: 네, 맞습니다. 함께해주신 전 세계 모든 팬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Electrifying K-pop Performances.
1: Bye.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u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지금
2: 여기 오구굿 지금 하고 있잖아요.
3: 예.
2: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굿 이런 거
4: 대나무
2: 예. 네, 그거 봤거든요.
3: 예.
2: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3: 아, 저 굿을 먹지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하나 영가시들 연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를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2: 저 선생님 그 덩해 별신 굿 있잖아요.
3: 예.
2: 그거 어떤 거죠?
3: 덩해 별신 굿은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굿이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굿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예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해서 별신 굿이라야.
2: 오.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3: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부 끝끝 대진 거진 곳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지 이제 별신 굿을 해요.
4: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3: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때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받음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2: 네.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3: 예.
2: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3: 예.
2: 문화재 있다 보니까 예.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3: 예.
2: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3: 예.
2: 예.
3: 다 어른들 다 돌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야 되고 싶어요.
4: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3: 예, 굿이 너무 좋아서. 예.
0: Shaman Kim You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 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5: Wow!
0: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정동진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to Samcheok Beach and Samcheok City.
4: VIP?
0: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opped on the train. Everyone seems excited to be on it. Yay, the EC train is off. Hoot hoot. The C train travels a total of 56 kilometers along the eastern coastline. All the seats face out to the sea, and travelers can soak up the amazing view of the East Sea in a comfortable manner.
4: This is the first time I'm riding the train in this situation, like instead of a subway.
5: Yeah.
4: It looks like a subway.
2: Really?
6: At least the underworks.
5: What's it called? The fishing boats?
6: Way out there? Fishing boats.
5: With the lights up?
6: Ojingo.
5: Ojingo? The squid?
6: Squid boats.
2: Whoa.
0: The C train moved for an hour and 20 minutes. No one was bored as the ocean view changed every time.
5: It's on fire.
0: Sam's a very curious guy. He discovered a special treat on the train.
5: It should not be like...
0: The guys traveled together only for 3 days, but they've become really close, like brothers.

0: Samcheok Port was a central port of the East Coast with the naval bases which were stationed there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oldiers were stationed at Yukhangsan Mountain in Samcheok City to stop Japanese invasion. Yukhangsan is better suited to be called a low hill, and there was something the members must seek out in this mountain.
1: In this city, what do you say? The East Sea is like, you know,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like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2: strong ocean currents
1: waves
2: and stuff.
1: And currents.
2: Yeah,
1: so,
2: rough waves.
1: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oh, wow, just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So he made it out.
3: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And like, he's got one of, had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4: 기억한다.
5: 안녕하세요.
0: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hangsan to see some mystical-looking characters.
1: It's clear.
6: 고생하셨습니다.
7: 여기 잠깐만, 요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2: 네.
7: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 함대 그 사령관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8: 동해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7: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거자던데요. 아. 여기가 이거 산을 해가지고 요 주변으로 다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구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2: 네.
7: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아.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8: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가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7: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울릉도가 잘 있나 아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8: 그렇죠.
7: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좀 굉장히 크거든요.
8: 네. 올라가면
7: 이제 메인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8: 가볼까요?
7: 그 비석 한번 가보시겠어요?
8: 이야.
0: Samcheok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e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7: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그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로 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8: 네, 그렇죠.
7: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8: 들어가봐도 돼요?
7: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8: 안 들어가요? 이렇게
9: 들어갈 수 있어요?
10: 들어갈 수 있어요.
9: 열쇠 뭐 선생님 열쇠 6열 가지고 계시나 봐요.
8: 1006
7: 옛날에.
0: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8: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0: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8: 제출하는 거.
7: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

0: 복권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아, 붙여놨습니다. 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1: 재앙이죠.
0: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2: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네, 들어오고
0: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3: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C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4: 동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끼스듯이 동해에 돼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이 비석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5: 예. 그게 증명한 거예요.
0: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수토사,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in Dokdo Islands. 대풍헌 in Ulchin is the place where the 수토사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저는
6: 티처.
4: 반갑습니다.
5: 네. 강화암매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게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4: 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네.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5: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0: 장한상 was the first 수토사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독도. The 수토절목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독도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5: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에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0: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5: 다시 해체 복원한 겁니다.
1: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네. 울릉도로 가는 거죠?
5: 예, 여기서
1: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5: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1: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요?
5: 세이닝. 네, 노를 접고 돛을 달고, 예, 노도 접고 돛도 달고 바람 불게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아가는 게 그게.
0: The significance of Daepungha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han in Ulch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5: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헌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4: 그거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1: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예.
0: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수토사,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where we want. This is where we're in 사동.
1: 사동항.
2: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3: What's that?
4: What is it?
3: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5: Igneous rock.
3: And you?
4: Well, it's cool because
3: how do you know that?
6: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3: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6: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6: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7: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6: 네.
7: 그 언제 보여요?
6: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0: 네, 잘 들었습니다.
6: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0: 네, 네
6: 감사합니다. 네.
2: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8: 세종신록 진리시.
9: And it's you know it's
10: from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9: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11: Really?
9: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2: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M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while they were out on the esplanade.

0: 거들리는 좌우를 살피세요.
1: 안녕하세요. 저 티켓 하나.
2: 여기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버스는 지금 차량 10시 50분 출발이야.
1: 어디에다가 차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게 한번 타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요?
2: 40분
1: 40분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탑니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내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림 그리다가 하루 종일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10시 50분 출발이래요. 정차해 있는 동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거예요. 왜냐면은 타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곧 탈 겁니다. 지금 몇 시죠?

0: 함께 자리를 잡아볼까요? 해외 가서 약간 시간 조금 없고 체력 딸릴 때 저 이제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랑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돈다고 생각하거나 이 도시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연결해서 사실 기획해서 만든 코스잖아요.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게 앉아만 있으면은 티켓 하나로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라서 신나요.
1: 이야, 저런 데 너무 멋지다.

대부분 이제 1층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1층에서 그렸을 때의 건물의 모습과 이게 2층에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상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의 느낌으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버스케치나 이런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으로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주요 색깔들만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이었고 옆에 이제 유리로 된 새 역사가 지어진 다음으로는 사실 여기는 다 뭐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 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서서 앉아서 잠깐 그렸던 것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사는 뒷모습만 그렸어요.

오늘의 구름채색 끝.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꼭 막 풍경 모든 거를 다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부분,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런 드로잉 저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여유도 두고 여백도 두고 거기에 나의 감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각의 전체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처마를 위주로 해서 이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거를 그리려고 하면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림을 잘 안 그려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관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는 것을 연결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대상을 보면서 눈이 가는 만큼 손이 똑같은 비율로 가게 되면 본 것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상을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약간 그려보는 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Seguro.
1: 기억이 남았던 곳은 사실 내렸던 데보다는 아까 바깥에서 타고 갈 때 그 남산을 보고 올라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딱 남산이 앞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했거든요. 그 뷰가 옆에는 다 이렇게 빌딩 계곡이고 앞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들 막 벽에다가 그리다가 이게 이제 학교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그림을 좀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쓸 수 있는 기록을 옆에 그림 기록의 도구를 하나 더 갖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로잉을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에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술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1: 많이 있었어?
0: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가시죠.
0: 221개나 있다고요?

0: 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따봉.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 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세월을 한번 다녀간 그런 느낌.
1: 맞아요. 근데
0: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요.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를 해라. 예. 올림픽 정신이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1: 맞죠.
0: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1: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1: 예.
0: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쫙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1: 네.
0: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작가님.
3: 네,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성함도?
1: 박태동.
4: 박태동 작가님.
5: 야, 태동하셨다.
4: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동문이고.
4: 오!
1: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5: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1: 예. 입학을 했어요.
4: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예.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1: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5: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1: 네.
5: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1: 네.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4: 예, 예.
1: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네. 빌어서 온 거는 쉽죠.
4: 네.
1: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4: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1: 네.
4: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1: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고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4: 네, 네, 네.
1: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4: 네, 네.
1: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4: 네,
1: 보기가
4: 네.
1: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4: 네, 네.
1: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4: 그렇죠.
1: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0: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네.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1: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 회 넘는 개인전과 네.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네.

0: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잼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잼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2: 네.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주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는 느낌,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으로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이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각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Mountains and water are all changing color. They hit the road to enjoy the fall before these beautiful days draw to an end. They want to live their lives to the fullest. That's how the couple's romance began.
1: 물도 좋다.
2: 그러니까 깨끗하잖아.
1: 역시. 와, 낙엽 밟는 소리 좋다.
2: 응? 소녀가 되는
1: 건데. 이야, 어머.
0: It's the most beautiful fall in their lives.
1: 시원, 너는 들었느니라. 낙엽 밟는 소리를.
0: Let's follow this couple in search of romantic autumn. The husband and wife are on the road again.
3: 우와, 여보, 여기서 보는 게 좋으시다.
4: 그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단풍 구경을 시켜드릴 테니 원 없이 즐겨보세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0: This is Danyang, which is known for the fresh wind and the bright moon. A road trip through the fall colors brought them here.
4: 멋진 마님과 함께 또 이렇게 또 단풍 들다고 좋네요. 영광입니다.
3: 고창입니다. 꼬부랑 꼬부랑
4: 꼬불 꼬불.
3: 어우, 날씨도 좋고 풍경도 좋고 좋습니다.
0: The resplendent scenery stretches along the meandering road.
1: 야, 이런 곳이 있네.
0: 어? They make stops where the landscape is irresistibly beautiful.
1: 어머나.
2: 단풍이 참 멋있지.
1: 어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2: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고 자연하고 금방 접하잖아요. 가다가 바로 세울 수 있고. 저희들이 이걸 꿈을 꿨거든. 근데 이제 쉽지는 않더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은 또 느꼈어요, 진짜. 가다가.
1: 그렇지.
2: 너무
1: 가다가
2: 좋았죠.
1: 좋은 곳이 있으면 딱 멈춰서 쉬었다 가고 구경하고 즐기고 가고. 이야, 어쩜 이렇게 색들이 이렇게.
0: It was their long cherished dream to escape from the mundane and take off.
1: 노랑, 짙은 또 빨강.
2: 어떻게 더 젊었을 때 오토바이로 뒤타고 허리 잡고 한번.
1: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네, 젊은 사람들.

0: Their dream finally came true in their twilight years. After retiring 2 years ago, they began to turn it into reality by climbing the 100 most beautiful mountains in Korea. Traveling by camp car was part of their dream. Now this couple enjoys life by traveling when they want to travel and pausing when they want to pause.
1: 멋진 추억이죠?
2: 네. 진짜 좋은 추억 만들고 있어요.
1: 그렇죠? 여기는 또 저 단풍이?
2: 여기 또 멋있네. 또 다른 또 즐겨요.
0: They say only after they had paused could they finally see not the goal, but the direction of their lives.
2: 안 나오게 찍어봐. 네, 여기 단양 스카이워크입니다. 너무 막 확대하지 말고. 좀 멀리 멀리.
1: 아니, 확대. 이쁜 얼굴 확대해야지. 무슨 소리야.
2: 오길 잘했습니다.
1: 네, 그렇죠.
2: 멋집니다.
1: 이뻐. 네. 이야.
2: 잘했어.
3: 아. 멀리 멀리.
1: 마음에 들어?
4: 근데 왜 너무 있는 데까지 찍었잖아. 여기를 좀 더 많이 찍었어야지.
1: 잘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는 부부가 친구예요. 그래서 건강해야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고 이게 건강이라는 게 육체적 건강이지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0: It's been a long trip. Today, they want to make a stop under colorful trees. Shall we take a look at the camp car?
1: 이 차는 제가 제 와이프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2: 아유, 정리를 제대로 했나?
0: It's not very spacious, but is fully equipped for camping.
1: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아주 편하게 지금 안이도 해놨어요. 그냥 둘이 오버타게 잘 수 있게 딱 두 사람 딱. 그 대신 편의시설 다 있어요. 여기서 뭐 여름에는 에어컨 다 되고 겨울엔 따뜻한 전기장판 무시등이 다 되고.
2: 이게 싣는 게 이 차가 불편해서 싫어했거든요. 나오는 걸. 그리고 이제 구입할 때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죠. 근데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0: It wasn't an easy decision to make, but now they know that even hardships can make them happy.
1: 맞아. Even
0: away from daily life, they still need 3 meals a day. That's a lot of food.
2: 집에 있는 냉장고 음식 그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와요. 다 집에서 그냥 먹던 거.
1: 밥도 여기서 하지 않고 집에서 잡곡밥을 이렇게 해갖고 갖고 와서 대패 먹는 걸 쉬워.
0: They're having short ribs and steamed kimchi for dinner.
2: 위에다가
0: With a warm 먹고. soup, nothing else is needed. 아, They keep their meals as simple as possible. 야. The couple has a camping roll. 네. Keep things easy and simple.
1: 맛있게 먹겠습니다. 살 받는 거야.
4: 고맙죠.
1: 몸 하나 더 주세요. 하나 좀 정없다니까.
4: 맛있어.
2: 남내품이요.
1: 뼈 없지?
4: 없어 없어.
2: 맛있지.
0: Because they are free from cooking hassle, they have more time to enjoy.
2: I 장면은 좀 삭제해야 되겠는데.
1: 아, 진짜 멋있잖아요, 이게. 열심히 찍은 건데.
2: 너무 반복적이잖아.
1: 그래도 그 아, 나는 열심히 찍었는데 맨날 작으면
2: 조금만 살려줄게 그래.
1: 조금만 살려주는 거야?
2: 저희가 한 뭐 1, 2년 전 영상만 봐도 이제 지금 모습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변해가는 모습, 살아온 모습을 이제 계속 인생 앨범으로 저장을 해놓고.
3: 세종에서 제일 높은 레스토랑.
2: 이렇게 좀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가 클로즈업을 했다가 이러니까 잘릴 수밖에 없지.
1: 나름대로는 잘 찍어주려고 찍은 건데.
2: 이거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래가지고 또 편집했다고 또 뭐라고 하려고.
0: But don't they look like they have a pecking order?
1: 최종 얘기 몇 개 있죠?
2: 놀랄 것 같아서.
1: 말씀하세요.
2: 예, 간호장교 중령으로 전역했어요.
1: 저는 대위요. 네, 계급으로는 밑이고 제대 저기는 고참이죠. 제 아주 이제 막 이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제대 이제 했으니까. 사회 선배지.
2: 사회 그러니까. 선배.
1: 이제는 이제 사회생활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네, 잘 가르쳐 줄게 사회생활은.
0: After retiring from their military careers, the husband and wife decided, first of all, to accept aging naturally. They didn't want to hide their gray hair.
2: 영상이 많이 밀렸어. 염색을 처음에는 이제 안 하니까 한 10년은 늙어 보인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10년은 늙어 보이지만 마음은 젊으니까 남들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그냥 좋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 이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1: 뭐 젊었을 때 이렇게 뭐 염색하고 했던 것도 꽃같이 예쁘게 했던 것도 좋지만 지금은 우리 나이가 인정을 해야 하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인정하고 그대로 머리 흰 것도 예쁘고 좋아요 저는 솔직히.
0: It seems like it was only yesterday that they met, but now they have gray hair. This is probably what it means to age gracefully together. The couple is also growing old. Another exciting day begins. The weather is too good to stay still. The couple hits the road again. But what's all this?
5: 파크 골프 치러 왔어요 지금. 아 여기가 잘 됐어 갖고 온 길에 한번 쳐보고 가려고요.
0: Park golf? It sounds unusual.
2: 미니 골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원에 있는 그 파크 골프장에서 이 파크 골프채 이거 클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너무 가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고 이 잔디밭을 걸을 수 있는 운동이라 아주 좋아요.
0: They like to play park golf because it doesn't require special equipment or much time and it's easy to play.
1: 야, 전부 다 이제. 자, 여기는 빅코스 2번 홀. 파 5야. 130m. 힘껏. 전부 다 이제.
2: 엄청 길다.
1: 힘껏.
0: They enjoy playing golf park wherever they travel.
2: Oh, yeah, good shot.
0: It's a fun and good workout at the same time.
1: Yeah, yeah. 여행을 하면 집같이 정기적으로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꼭 실은 이게 여행도 건강하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골프장 있으면 파크 골프장 있으면 골프장 치고 없으면 이제 걸어서라도 산책 겸

0: 난 지금 강하고 쫙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나 보이네.
1: 저분들도 새가 돼갖고선 보는 거잖아. 너무 멋있게.
2: Now that the dream has finally come true, they want to try many things. 오,
0: 저희 군대 있을 때 안 타봤어?
1: 훈련만 받았어. 진짜는 마지막에는 안 탔어.
0: 안 타봤어?
1: 훈련만 받았어.
0: 우리 다음에 한번 타볼까?
1: 나 숯불이 약속 못해.
2: People say the best time in life is when you're in your 60s.
1: 아니면 지하 파가고 지하 팔팔.
2: This couple is in the pinnacle of their lives.
0: 지금은 결실의 계절.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그동안 살아온 결과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 가을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돌아가고 싶어? 젊은? 젊은.
0: 아니요. 지금이 좋아요.
1: 나도 자기 젊었을 때 꽃 같은 젊었을 때도 좋지만 지금같이 단풍들고 멋있는 것도 좋아.
0: 그렇지. 마음이 젊어야 되니까. 마음.
2: One of the things they have learned is that autumn colors bathing in the sun can be even more beautiful than spring flowers.
0: 내일은 우리 어디로 갈까?
1: 내일? 저 해 넘어가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멋있을 것 같아.
0: 저쪽? 좋아.
1: 좋아? 너무 멋있을 것 같아.
2: Like the colorful foliage, life in the twilight years can also be charming. The couple's beautiful season has just begun.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Korea Initiative.
2: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1: The K Initiative.
3: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와, 간다, 간다, 간다.
5: 부탁드립니다.
6: 여기가 그 거기다. 화...
7: 여기도 네네. 약간 일본식 예전 건축물이다.
8: 목포 근대 문화유산 투어 또는 다크 투어리즘의 하이라이트.
9: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거죠. 그런 거.
8: 자연의 조각칼.
4: 자연의 조각칼.
8: 완전히 작가는
4: 멋있다 이거.
8: 그런 거 아니에요.
4: 자연의 조각칼 진짜 아니, 멋있다.
8: 화난 거지.
10: 아니 이런 것도 되게 재밌긴 하다. 여행 와서 자전거로.
11: 나는 커서 목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8: 아우 쌀쌀합니다 아침 공기가.
4: 잘 주무셨어요?
8: 잘 잤습니다.
4: 와 이제 아침에 또 여기 또 어떻게?
8: 분주해 분주해.
4: 분주해. 와 배크다.
8: 목포는 뭐다? 목포는?
4: 항구다.
8: 항구지라. 항구지라. 목포 앞바다에도 뭐 섬이 많고 또
4: 그쵸.
8: 뭐 목포 신안 연계해서 여행할 수 있으니까.
4: 고등학교 때. 네. 여기 이제 서울에 전학을 갔다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방학 때 내려와서 배 타고 명사심리해수욕장이라고
8: 네. 저기 비금도 있는 거
4: 비금 옆에
8: 그 원평항 동쪽에 있는 거 네네. 알지 알지 저희는 오늘 이제 비금도랑 도초도
4: 비금하고
8: 도초도
4: 도초.
8: 요건 사실 이제 신안에 속한 데서
4: 신안군이잖아요
8: 비금도 들어가는 방법이 여기 북항 선착장에서도 탈 수 있고
4: 네.
8: 좀 규모가 큰 저기 한동 쪽에 있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 있잖아요.
4: 그쪽 있죠.
8: 거기서도 탈 수 있어요.
4: 거기 엄청 크잖아요.
8: 차이가 뭐냐?
4: 네.
8: 거기는 쾌속선
4: 네.
8: 한 1시간 남짓. 여기서는 한 2시간 정도. 왜냐면 이제 뭐 암태도 이런 데 들르기 때문에.
4: 저희 아버지 고향이
8: 우이도.
4: 도초면 우이도입니다.
8: 맞아요, 맞아요. 그
4: 네.
8: 도초에서 조금만 더 감이 있는.
4: 네.
8: 이번 여행은 그 우리 오배우님의 뿌리를 찾아서.
4: 나의 뿌리를 찾아서
8: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닌가 네. 싶고. 저는 이제 배를 타고.
4: 네.
8: 안에 뭐 삶은 날개라도 있겠지.